마음 먹고 써보려고 했던 다이어리가 벌써 듬성듬성 빈자리가 생기고요. 어느새 마음 떠난 조인장처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각종 금융 앱이며 여러 가지 수첩들이 가득해서 굳이 종이로 된 다이어리나 그런 걸 안 써도 되지만 또 그것만의 매력이 있어서 포기는 못하죠. 해마다 딱 이쯤에서 멈춘다? 그건 그나마 잘 쓰신 것 같네요. 제가 아는 누구는요, 개나리가 채 피기도 전에 네,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오석준 내일일기.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가계부만 뭐 예를 들었지만 그래요. 가계부를 예를 들자면 결제하면 요즘에는 바로 연동해서 가계부로 쏙 들어가고 또 뭐 적당히 살림살이 계획도 이 똑똑한 전화기가 세워주고 틈만 나면 금융 팁도 알려주고 이런 거 필요하지 않냐 뭐 권하기도 하고 정말 부지런하죠. 손에 닿는 그 촉감에서 한 장씩 넘기며 기록하는 행위 우리가 이걸 잊지 못해서 종이신문도 보고 종이수첩이나 다이어리나 가계부도 따로 장만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직접 기록해야 뭔가 좀 시원한 거 네, 제대로 한 것 같은 기분 그런 것도 들고요. 어딘가 눈에 보이는 행복을 체감하는 거겠죠. 문제는 지속력 아니겠습니까? 유지하는 거. 7월의 끝을 보이는 이때에 올해는 중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 한번 어떻습니까? 전자파 걱정 없는 행복과 보람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죠.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목요일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 문을 엽니다. 추억의 명반 함께 듣는 시간이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도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데블스의 별들에게 함중아와 양키스 풍문으로 들었소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인간의 심리 깊은 곳에서는 내가 피해를 입으면 누군가가 내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 원칙을 가르쳐야 한다. 만약 4살 난 아들이 6살 누나의 손에서 인형을 빼앗았다면 그 부모는 아들에게 미안해라고 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형도 돌려주게 해야 한다. 뉴 웹스터 사전은 상환 또는 보상을 적법한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행위 또는 손해에게 해당하는 만큼 무엇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우리는 종종 가족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입고 분노를 느낀다. 그토록 깊은 상처를 입고 그토록 심한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거친 말이나 고통을 주는 행동은 그의 사랑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그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다. 이때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나를 여전히 사랑해요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알고 싶기 때문이다.

유익종의 들꽃 들으셨어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게리 채프먼의 다섯 가지 사과의 언어였습니다. 예전에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사과를 하는 편보다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미안하고 사과를 해야 될 때 말하는 거겠죠. 그냥 미안해 한마디가 쉽게 안 나와서 은근슬쩍 약간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뭐 농담이나 변명처럼 아이 뭐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예, 문제를 그냥 없애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좀 받아주고 뭐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게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경험해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이 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 이 사과에 대해 좀 더 친숙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실수를 반복하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과하는 게 너무 어렵고 알긴 아는데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먹는 건 자신 있는데 그죠? 그 사과는 참 좋은데 진짜 뭐 미안하다 한마디면 될 일을 우리가 이렇게 막 뭐 언쟁을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면 될 일을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듣기도 하고요. 어쩌면 물론 또 그 순간에 미안해라고 해도 그게 다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령 아니 그 뭐 말한다고 뭐 알고 안 한다고 모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알아도 이미 알고 있어도 표현을 해야죠. 사과를 해야 하는 쪽은. 그래서 사과할 때는 군더더기 붙이지 말고 사과해 이걸 먼저 하고 정 그래도 부연을 하고 싶으면은 뒤에 해라.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군더더기 붙이지 말고 깔끔하게 사과할 것만 해라. 그러나 봅니다. 아 그래요. 생각해보면 남들한테는 잘해요. 그래도 예, 사회적인 관계, 뭐 업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설령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인정하기 싫어도 일단 아 죄송합니다. 뭐 이건 좀 잘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근데 진짜 가까운 사이 뭐 가족들에게는 정말 정말 넘치게 잘못했는데도 그 한마디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그런 걸까요? 내가 막 바닥에 내려앉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굳이 이런 뭔가 형식적인 것 같은 이런 예의를 차리는 것 같은 이런 말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좀 앞서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꼭 필요한 말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자, 문자는 2부에 여유롭게 보고요. 1부 끝곡은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전해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강남정의 사랑하는 사람아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어요. 자, 일찍 오신 분들 어서 오십시오. 110이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부산갈매기님, 꾸리님도 일찍 오셨네요. 도광택님, 굿모닝, 힘든 더운 날 기운들 내세요 하셨어요. 그래요, 덥기도 더운데 또 지금 가까운 곳에선 또 지진에 또 여기저기 몸살을 앓는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고, 그냥 있어도 더운 여름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나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모두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항상 대책을 찾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야 되는데, 좀 더 힘이 나는 사람이 지금 약간 좀 어깨가 내려가 있는 사람을 좀 더 이끌어주는 그런 모양새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말 뭐 심각한 현황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 다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야 될 일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6180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시원한 그 풍경이 펼쳐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내용은 없지만 이런 걸 보면서 더위를 이겨보자는 말씀이신 게 아닌가 짐작해봐요. 맞으시겠죠? 그리고 차미수님 반갑습니다. 아, 좋은 자세인데요. 기다려보면 선선한 날 올 테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쵸, 시간은 흐를 테니까. 그리고 조금 막 안 가려는 듯 가기는 하는데, 점점 그 어떤 가는 모양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가긴 가더라고요. 또 올 건 오고, 그쵸? 9319 뒷분을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소영님, 덥지만 다음 주에는 입추 소식도 있네요. 금요일이던가요? 8월 7일 맞나요? 그땐 것 같은데, 입추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벌써 가을인 거잖아요. 추자를 보니까 이미 또 마음이 설레요. 이런 문자는 요즘 안 와요. 그건 옛날이었고, 요즘은 입추라고는 하는데 한도 실감이 안 나서요, 뭐 이런 문자가 더 많이 오긴 해요. 근데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 이정표라고 생각해요. 전 절기를, 사람이 체감하는 그 절기랑 계절과 이게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약간 이제 진짜 온다, 곧 온다라는 이정표? 이 정도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요? 3280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경민님, 또 2717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 노래 좀 듣고 갈게요. 폴 매카트니 Another Day 준비했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All Right 두 곡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2738 뒷번호 쓰시는 분도 네 감사합니다. 시원한 물 많이 드세요라고 물 마시는 사진도 주셨네요. 그래요. 시원한 거 무조건 시원한 거 많이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람쥐님이 아 저도 다람쥐님 문자 보면서 조금 먹먹한데 저도 새벽에 예, 뉴스를 보고 영화 원스의 주인공 글렌 앤사드가 오토바이 사고로 예, 안타까운 또 우리가 이별을 해서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다람쥐님이 딱 지금 노래를 신청도 해주시고 다람쥐님의 인생 영화라고 원스를 예,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애정하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하고 한동안 원스 보는 낙으로 살았다고 예, 조만간 또 보겠지만 눈물이 많이 나는 밤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될까요? 라고 제가 지금 목이 맨 건 예, 조금 다른 의견 하지만 될까요? 라고 물음표를 붙여주셨는데 저희 가끔 전해드렸죠. 오늘 또 듣겠습니다. 글렌 앤사드 말기따 이글로바가 함께하는 폴링 슬로울리 전해드려요.

폴링 슬로울리 전해드렸습니다. 글렌 앤 사드, 마르게타 이글로바가 함께한 원스의 주제가죠. 부산갈매기님도 극장 가서 보셨다고. 아, 그러셨군요. 저는 극장에서는 못 봤었고 이제 그 뒤로 쉽게 말하면 인터넷 영화관에 몇 번을 과금을 하고도 볼만한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286 뒷번호 쓰시는 분이 늘 듣던 노래지만 오늘따라 더 먹먹한 건 사실이네요 라고. 그쵸?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들으니까 더 그런 느낌이 들죠. 아 그래서 소영씨가 목이 맸냐고. 약간 그 사연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그래도 이런 작품이 있고 음악이 있고 그 음원 속에 어떤 사람의 약간 그 시절의 시간이 멈추는 느낌, 그걸 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간직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어쨌든 또 한번 안타까운 이별을 한다는 거, 그런 거죠. 자, 2부 끝곡을 준비할 텐데요. 패트릭 스웨이지 피처링 웬디 프레이저 She Like The Wind, 이 곡을 어느 분이 신청하셨죠? 도광택님, 맞아요. 도광택님 신청하신 노래 지금 2부 끝곡으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6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하는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9988 뒷번호 쓰시는 분이 좋은 아침입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라고 하셔서 무슨 부탁인가 했더니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가능할까요? 하시면서 이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전해드리고 오늘 아시죠? 명반 함께 고르러 가는 길이니까요.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 듣고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춘의 음반 가게입니다.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노춘의 음반 가게. 오늘은 1985년에 발매된 휘트니 휴스턴의 휘트니 휴스턴 앨범입니다. 앨범명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낸 거죠. 첫 정규 앨범이고요. 휘트니 휴스턴은 80년대, 90년대 이 남성들 중심의 메탈 음악 시장을 뚫고 스탠다드 팝 시장을 개척해낸 대표적인 디바 뮤지션으로 불리죠. 1963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고요. R&B 가수 CC 휴스턴의 딸이자 시대를 풍미한 듀언 워릭의 친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아서 어려서부터 그 실력을 뽐냈고요. 10대 나이에 이미 모델, 배우, 가수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샤카칸 등의 백업 보컬과 클럽에서 노래를 하기도 했는데 1982년 19살의 어린 나이에 폴 자바라의 Eternal Love이라는 곡에 보조 보컬로 참여를 하면서 처음으로 정식 음반 녹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레코드사가 데뷔 앨범에 무려 27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자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네요. 이 데뷔 앨범 휘트니 휴스턴은 흑인 디바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죠. 14주간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솔로 아티스트의 데뷔 앨범 중 가장 오랜 기간 1위에 머무른 앨범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세계적으로 2,300만 장이라는 경이적인 판매 기록을 세우면서 데뷔 앨범 하나로 팝계 최고의 여가수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이 앨범에서 우리가 참 많이 지금도 듣고 있는 노래들 Saving All My Love For You, How Will I Know, Greatest Love Of All 이 세 곡이 연속해서 차트 정상에 올랐고요. 앨범의 경이적인 성공으로 86년 그래미와 86년 또 87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도 차지합니다. 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곡 말고도 많은 곡들이 실려 있는데요. 타이틀곡이라고 하면 You Give Good Love 이 곡이 타이틀곡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신인인데도 굉장히 완벽한 좀 안정감을 줬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저도 좀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곡입니다. 그리고 Thinking About You라는 곡도 있고요. Someone For Me, Saving All My Love For You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마릴린 맥후의 곡을 리메이크한 곡이고요. 원곡은 좀 더 재즈풍입니다. 너에 대한 내 사랑 전부를 모아뒀다는 사랑에 대한 아주 섬세하고 솔직한 가사가 일품이죠. 그리고 Nobody Loves Me Like You Do라는 곡은 누구도 당신처럼 나를 사랑할 순 없다. 마이클 잭슨의 형인 저메인 잭슨과 함께 부른 곡입니다. How Will I Know는 원래는 자넷 잭슨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 All At Once는 예고 없이 느닷없이 떠나간 연인에게서 받은 상처와 슬픔이 담긴 곡이고요. Greatest Love of All 이 곡은 조지 벤슨의 곡을 또 리메이크한 거죠. 원곡과 비교하면 휘트니 휴스턴의 그 특유의 힘있고 화려한 색감의 창법으로 흑인 특유 세련된 감각에 R&B의 정수를 더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Hold Me라는 곡도 있네요. 자, 세 곡을 준비할까요? 휘트니 휴스턴의 Saving All My Love For You, Greatest Love of All, How Will I Know 세 곡입니다.

휘트니스턴의 데뷔 앨범에서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경은님께서 역시나 영원한 디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한국의 휘트니스턴 하시면서 신청곡도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노래로 3부 마무리를 할까요?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전해드립니다.

0: WBS 원은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럭 제1풍경채.
2: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흥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6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4부 첫 곡으로 굼베이 댄스 밴드의 엘도라도 전해드렸습니다. 한은수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자, 그리고 뒤늦게 지금 보니까 아, 영원한 디바 노래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하죠 라는 문자도 주셨고요. 0016 뒷번호 쓰시는 분, 그리고 3725 뒷번호 쓰시는 분이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듣고 싶었던 노래를 오늘 두 곡이나 들었어요 하셨네요. 그러셨군요. 아, 세 곡을 전해드렸는데 한 곡은 다 너무나 좋아하시는 곡들이라. 아, 그리고 은민님, 대학교 때 학교, 그러니까 축제 가요제 때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불러서 멋지게 무대에 서고 싶었으나 본선에는 못 올라가서, 아유, 예선에 나갈 정도라면 이게 노래 실력이 전혀 없는데 뭐 학교 내에 있는 가요제라고 해도 거기 나갈, 뭐 가요제가 아니라 그 뭐 저기 어쨌든 노래 부르는 거기라고 해도 나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요제가 아니었던 거죠. 가요제로 써주셨지만,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저희도 가요제였는데 그냥 팝 같이 부르고 막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노래 실력이 좀 있는 분이 아니실까 생각해봐요. 그리고 7328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부산갈매기님 포스터 같은 것도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고맙습니다. 음반 자켓인가 이거? 그리고 492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밭에 다녀오시면 제가 미숫가루를 타드리면 시원하고 맛있다며 드시던 시아버님이 생각나서 타먹었더니 그 맛은 아니더라도 그런대로 맛있었어요. 아, 옛날에 이걸 많이 타드리던 생각에 그래 나도 오늘 한잔 마셔봐야겠다 하고 탔는데 똑같은 맛은 아니었지만 시원하고 맛있더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숫가루 그 얼음도 동동하고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근데 이상하게 더운 계절에 먹으면 너무 빨리 없어져요. 진짜 막 걸쭉하게 할머니가 진짜 큰 그릇에게 타주셔도 여름에 얼음 들어가 있고 막 더워서 띄워가지고 먹으면 진짜 너무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어릴 때는 너무 걸쭉하게 타는 게 좀 싫었는데 요즘은 좀 걸쭉한 게 좋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김장태님도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애청하면서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인사 주시는 걸 바로 제가 지금 받았는데 우리 코너 때문에 조금 밀려있던 문자들도 있어요. 아, 김선숙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밭에 가보니까 아이쿠 다 말라 죽었다고. 언제쯤 부산 쪽으로 비가 좀 오려나요? 기온은 38도까지 올라서 맥이 빠져요.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더위를 달래봅니다. 여름이 가기를 바라며. 아 근데 삼복더위는 이제 시작이라 그쵸?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제가 지금 날씨 어플 중간에 봤는데 구름도 없어요. 이제 그냥 동그란 햇살 그림에 온도가 나날이, 예, 최고 기온이 나날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7286 뒷번호 쓰시는 분, 아침부터 부채에 선풍기에, 나갈 때 미니 선풍기에 없이 못 살아요 하셨고요. 그리고 3418 쓰시는 분도, 예. 3418 쓰는, 제가 막 문자가 실시간으로 막 올라가니까. 아이, 뭐, 이거 생색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정말. 3418 쓰시는 분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아, 맞아요. 뭔가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고 그럴 때, 농담, 변명, 이런 걸로 위기 모면하죠. 중요한 포인트는 사과인데. 미안하다 한마디면 될 일, 이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진짜 미안하다. 일단 앞에 하고, 예. 아무리 앞에 뭘 많이 해도 미안하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노래를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갈매기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갈까요? 유리스믹스의 스윗 드림스 전해드려요.

황금배려님이 미숫가루 말씀하시니까 소영님과 효서 PD에게 한 그릇 타드리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아우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이 너무 고맙습니다. 시원하게 예, 한 그릇 마신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컵이라고 하지 않고 그릇이라고 예, 사이즈를 크게 해서 많이 먹고 싶나 봅니다.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은수님, 아, 잘 들으셨나요? 살짝 스트레스가 좀 있었는데 확 풀려버렸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아우 다행입니다. 권영준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도 있듯이 적응이 되어가는 삼복더위입니다. 한여름 답다 하셨는데 그래요. 여름에 뭐 안 더우면 여름이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럼요. 그리고 김정태님은 아까 우리 인사 나눴고요. 7280 뒷번호 쓰시는 분 4331 쓰시는 분도 그 닉네임 고민하신다던 그분 맞으시죠? 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권용섭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뱅크 가질 수 없는 너.

정은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소영님은 미숫가루 안에다가 설탕을 타나요? 하셨습니다. 설탕을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이렇게 타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원한데 약간 달짝지근한 그 맛으로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 안 최근엔 사실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든지 좀 안 탑니다. 많이 먹어 문제지 당뇨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니까 진짜 미숫가루 생각이 되게 나네요, 여러분. 다들 오늘 좀 혹시 가까이 뭐 있으면 시원하게 얼음도 동동 띄워가지고 맛있게들 드세요. 근데 정말 더울 때는 사실 물이 최고긴 한데. 아, 황금메르님이 실시간으로 설탕 타야죠 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맛있긴 하죠. 자, 오늘 마지막 곡은 3418 뒷분을 쓰시는 분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노래가 좀 길어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관우의 님은 먼 곳에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에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4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용사님께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대개 나타나 보이는 것은 믿지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며, 외부의 영화에는 정신이 몰두하지만 내면의 진실은 찾아보지 않고, 당장의 이해에는 초월을 살피지만 장래의 죄복은 생각하지 못하므로 그 행동이 매양 형식과 거짓을 꾸며서 근원 있는 실력을 기르지 못하고, 그날 그날의 허영과 이욕에 날뛰다가 필격은 죄업의 구렁에 떨어지는 게 애석하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난세를 살아가는 법.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군복무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7월 30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느라 우린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무겁게 여기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기보다 멀리 보고 깊이 보면서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인 원불교와 교구탐방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슈 인 원불교 만나볼게요. 창작성가 도량의 아침, 이어서 마크툽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여의도 교당의 군교와 후원금 전달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19일 여의도 교당이 칠성교당의 군교와 활동을 격려하고 장병들과 법연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광원도 화천 7사단 칠성교당 군종장교 김도용 교무와 용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교와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는데요. 칠성교당의 군교와 현황을 소개하며 김도용 교무는 장병들과 함께하는 수행과 기도의 시간을 전하며 군종장교로서의 사명을 밝혔고요.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을 몽원 위력의 정신으로 이끌어주셨듯이 그 마음으로 장병들을 대하며 군교화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원불교에 입교한 군종병 정재민 병장의 감상담이 이어졌는데요. 정 병장은 법회를 통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며 자신이 느낀 따뜻함과 편안함을 다른 병사들과도 나누고 싶어 법회 사회와 교당 청소를 자발적으로 맡아왔다고 밝히며 앞으로 세상에 보은하는 청년이 되겠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정식 여의도 지구장은 군에서 맺어진 법연이 제대 이후에도 이어져 군교화와 청소년 교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소중한 인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혀 군교화와 청년교화로 이어지는 희망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여의도 교당의 군교와 후원금 전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감사의 문.

점심 식사 후 다시 교당으로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위치를 못 잡습니다. 계속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위치를 못 잡아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계획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지금 위치를 모르고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일까요? 내비게이션처럼 지금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가는 길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면 지금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음에도 욕구들이 왜 자꾸 좌절되고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욕속심 때문입니다. 빨리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올해를 빨리 보내고 내년이 되고 싶다고 1년을 하루같이 보낼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루하루가 쌓여야 1년이 되듯이 아무리 빨리 변화하고 싶고 다른 삶을 살고 싶어도 변화는 하나하나가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대종사님은 이수성대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룬다. 이소성대는 모든 일의 원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일단 변화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욕속심부터 버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매일 10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7시에 일어나려고 마음을 먹으면 7시 알람부터 맞춥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려면 나의 하루가 7시에 일어나기 위한 하루로 변해야 합니다. 전날 일찍 자야 하고 일찍 자기 위해 야식도 먹지 말고 일찍 자기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저녁에 일을 안 하기 위해 하루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고작 7시에 일어나는 변화일지라도 내 삶이 변해야 작은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과 속에 사는 한 작은 변화라도 여러분 삶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여러분의 하루 생활이 그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욕속심을 놓는 것으로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업력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는 업력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고혜민 교무님의 글 내 삶의 작은 변화를 위해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만나봤고요. 이어서 몽돌의 러닝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각 교구를 탐방합니다. 교구 탐방. 오늘은 열린 교와 친절한 교당, 경기 인천교구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지난 17일 천주교 수원교구가 마련한 WYD 청년 함께 있다 기념음악회에 경기 인천교구 원음 합창단이 초대를 받아 찬조 공연을 펼쳤습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꼭 1년 앞둔 시점이라 그 의미가 더욱 뜻깊었는데요. 세계 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천주교의 큰 청년 축제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그 긴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여러 신앙인이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자는 마음으로 열린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믿는 바 서로 다르지만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느껴보며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 이번 공연은 중앙교구 원음 합창단에서도 함께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두 원음 합창단은 기쁜 마음으로 기념음악회에 함께하며 종교는 다르더라도 결국 모두가 한 가족이란 마음을 노래에 담아 전했습니다. 또 이름이 정말 예쁜 교당이네요. 경기 인천교구 하늘교당은 지난 19일 법회 후 김신원 원무 주관으로 정전 공부 시간을 새롭게 갖기로 하면서 작지만 뜻깊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정전 공부 첫날의 주제는 개교의 동기였다고 하는데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하는 것이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것이란 핵심 교리를 차분히 되새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6일엔 경기 인천교구 송도교당이 가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여름 휴가와 가족 행사가 겹치는 시기라 법당이 다소 한산했지만 오히려 그 빈자리를 통해 다음 법회에 다시 만날 반가운 얼굴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박상현 교무님은 한마음으로라는 주제로 최근 다녀오신 중구 구체구 연수의 감동을 나눴는데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주민을 구하는 공연을 보며 우리 역시 한마음으로 서로를 살피는 한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해발 3,600m의 맑은 물처럼 고통 속에서도 새로움을 찾아가는 청정한 마음을 기르는 것이 바로 여래이로 가는 길이라는 가르침이 송도교당 교도님들 마음에 오래 남았다고 하네요. 다가오는 경기 인천교구 일정 만나봅니다. 8월 9일 오후 2시 30분 경기 인천교구 공공회가 부천시 4대 종교 평화기도회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부천 지역의 원불교와 천주교, 불교와 개신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를 함께 기원하는 뜻깊은 연합 행사입니다. 2006년 종교 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 처음 설립된 이후 매년 각 종단이 번갈아가며 기도회를 주관하는 아름다운 화합의 전통을 2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도회는 원불교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종교연합과 하늘한 정신을 지역사회에서 직접 실천하는 소중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행사에서는 각 종교의 진심어린 평화기도문 낭독과 다채로운 노래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훈훈한 은혜의 장을 이룰 거라고 하는데요. 종교의 벽을 허물고 한마음으로 평화를 발언하는 이번 4대 종교 평화기도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대구 경북교구로 가볼까요? 지난 18일과 19일 대구 경북교구가 어린이 여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라는 주제 아래 연극을 활용한 훈련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성주 삼동훈련원에서 함께한 이번 훈련엔 35명의 어린이가 참여했고요.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또 지난 26일부터 대구 경북교구가 원 불공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8월 17일까지 함께할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가족과 친지들과 교류하면서 불공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한다고 하네요. 대구 경북교구는 지난 26일 법회를 통해 특별 기간을 선언하며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했고요. 8월 말이나 9월 초 교화단회를 통해 특별 기간의 성과와 감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교화를 위한 활력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중앙교구로 가볼까요? 중앙교구 금강교당이 어린이들을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한 의미 있는 교육의 장을 열었습니다. 6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어린이 회원을 대상으로 미디어와 함께 크는 꿈을 주제로 어린이 연수를 진행하고 상황리에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연수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창의적 활동과 올바른 소통 방법, 네티켓과 책임감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습니다. 연수에 참여한 김찬윤 어린이는 게임을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미디어 공간에서 지켜야 할 태도와 예의도 함께 배울 수 있어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훈련 소감을 전했는데요. 앞으로도 금강교당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이란 뜻을 담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마다 전국 명산을 찾아 산행을 이어왔고 13년간 참여 인원은 약 3,50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현재 교도를 포함해 100여 명이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산행을 계기로 원불교에 입교한 교도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산행 100회 기념행사는 복례정사에서 진행됐는데요. 산 사람들은 100회 산행이 있기까지의 과정과 추억을 되짚고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식으로 100회 산행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전남교구 소식 만나봅니다. 지난 22일 광주 전남교구가 출가 교육자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광주교당에서 열린 이번 출교협에선 교화 훈련부의 법의사정 세부 안내와 7월까지의 교구 현황 보고를 통해 교화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또 같은 날인 지난 22일엔 광주 전남교구 금강회가 학예 연수를 가졌습니다. 구산 구동명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금강회 회원들이 함께 풋살을 하며 서로 기운을 나누고 법을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이어서 다가오는 광주 전남교구 일정 살펴드릴게요. 광주 전남교구가 8월 1일과 2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여름 훈련을 함께합니다. 여수교당에서 물놀이와 좌선, 평등세상 과정 활동과 서원의 밤 행사 등 다양하고 즐거운 훈련이 될 텐데요. 청소년 교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구 탐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일어나 피우리라.

0: 원불교 알림 책.
1: 제1회 원불교 사축이제 초품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법인정신과 나의 삶, 구인선진, 대종경 서품 13장에서 15장까지 정성과 기도로 밝힌 하루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총 15초 이상 100초 이내로 순수 창작 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내일까지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화훈련부 청소년국에서 청소년 교화교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청소년 법회와 훈련 프로그램, 가족교화 프로그램, 교화용품 만들기, 창작성과와 영상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하고요.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내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화훈련부 청소년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틴틴파이브의 청춘 보내드릴게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2: 그땐 그걸 왜 몰랐을까. 내일은 날씨라도 맑았으면 좋겠다.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소 대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대정경 유훈품 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침대에 누워 잠깐만 본다는 게 글쎄 캄캄했던 주변이 서서히 밝아지는 그런 아차 싶었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땐 진짜 오늘 하루도 길겠구나 싶잖아요. 오늘도 어떤 시작이셨을까요? 혹여나 그런 일상이 반복적이라면 디지털 디톡스 어떠신가요?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난 오프라인 시간,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도 좀 들여다보고 현실의 인연에 충실한 우리 하루에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일상의 힐링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세븐틴의 힐링.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9일 3555 롯데건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아, 쇼폰 보다가 몇 시간이 후딱 지나간 경험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밤을 새우는 일이 종종 왕왕 있는 일이죠. 그걸 인지한 순간의 허무함과 또 몸은 또 어떡해요? 천근만근 쌓인 피로에 무기력해지기 일쑤고 과부하된 내 카페인을 쏟아부어서 그런지 정신 또한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힘든 하루의 시작이셨다면 디지털 디톡스를 한번 권해봅니다. 디지털 기기의 오프라인으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한 노력을 해보시고요. 기분 좋은 12시의 힐링타임도 꼭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힐링타임 가져보는 출석 체크 시간이에요. 샵 897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은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한동근의 캠핑 그리고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한동근의 캠핑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8392 쓰시는 분이 저도 어젯밤에 딱 10분만 쇼폰 보고 자야지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4시 반 눈은 뻑뻑하고 머리는 멍한 채로 출근을 했습니다. 희원님 말대로 오늘은 퇴근길에 핸드폰 가방 깊숙이 넣고 집 근처 산책이라도 하면서 내 좀 쉬게 해줘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아 10분에서 예 1시간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다행인데 새벽 4시 반은 조금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좀 짧게 보시는 걸로 하기에요. 자 뒷번호 1104 쓰시는 분은 희원씨 저희 집 식탁 위엔 밥상머리 스마트폰 금지라고 붙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과 남편이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계속 보길래 한바탕 뭐라고 해놓고 바로 글씨를 써서 붙였답니다. 오늘도 힐링 음악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신복수님께서는 희원씨 안녕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은 날씨가 징그러울 정도로 덥네요. 그래도 오늘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그럼요 복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해요. 뒷번호 7531 쓰시는 분이 밤에 너무 더워서 선풍기랑 에어컨을 번갈아 켜느라 잠을 잘 못 잤어요. 덕분에 오늘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답니다. 신나는 노래 듣고 기운 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디펑스의 한강에서 놀아요. 데이브레이크의 핫프레쉬.

노래 두 곡 딕펑스의 한강에서 놀아요, 데이브레이크의 핫프레쉬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함께하고 계신데요. 1부 끝곡으로 김아름의 아쿠아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 옥 블럭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분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 이욕동은 그 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보 무번편 1장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버터.

0: 타우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색감으로 따지면 알록이 딸록이 오색 찬란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곳, 기분 좋은 12시의 소통창구.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5360 쓰시는 분이 더위에 지쳐 오늘은 늦잠을 잤네요. 피곤한데 소꿉친구들이 얼굴을 좀 보자라는 연락이 와서 기분이 업되었어요. 이 기분 그대로 기분 좋은 12시 희원님 목소리에 힘차게 달려봅니다. 미녀 개구먼 비타민 희원짱!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 친구들이랑 오늘 그래서 약속이 있으시군요. 좋은 또 목요일이 되겠네요. 그쵸? 잘 만나고 오세요. 뒷번호 3680 쓰시는 분이 김제 하늘은 구름이 흩날리는데 시원하게 비 좀 내리면 좋겠어요. 농사 짓는 지역이라 바치고 논이고 갈증을 호소하지요. 정말 시원하게 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출석합니다.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좀 비가 내려줬으면 하는 지역에는 내리지 않고 좀 그만 내렸으면 하는 지역에 내리고 참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줄 법도 한데 그쵸? 아 김제 하늘 구름이 흔들리니 좀 비가 좀 왔으면 하네요 그쵸? 뒷번호 3349 쓰시는 분이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입주민 한 분이 얼음을 띄운 매실차를 건네주고 가셨어요.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목요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매실이 또 소화 기능에도 좋고 예 아주 좋죠.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랄라 스윗의 여름의 오후, 김지수 바닐라 어쿠스틱의 선글라스.

노래 두 곡 랄라 스윗의 여름의 우 김지수 바닐라 어쿠스틱의 선글라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9611 쓰시는 분이 중학생 딸아이가 방학이라 온종일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누워만 있네요. 소파와 물의 일체냐? 잔소리를 하려다가 저도 옆에 슬그머니 누웠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중학생 딸아이랑 소파에 물화 일체처럼 그렇게 같이 또 혼합되어 있으면 또 막상 그게 좋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누워있는 날들이 많을 것 같지만 이것도 어떤 추억의 한켠이라고 생각하고 방학이니까 예, 9611님 잔소리 안 하시고 눕길 잘하셨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뒷번호 5794 쓰시는 분이 버스 타시면서 손님들이 탑승할 때 에어컨 시원하다 하며 웃으실 때 저도 같이 웃게 됩니다. 오늘처럼 덥고 습한 날 다들 짜증나실 텐데 세이프 라이프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럼요. 요즘에는 어딘가에 들어가면 너무 시원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버스, 지하철 이런 데 참 시원합니다. 심지어 제 차보다 시원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추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원한 어떤 그런 곳을 가시고 싶다면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뒷번호 2291 쓰시는 분이 회사 점심시간에 직원들이랑 다 같이 들어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오늘 팀장님이 쏜 시원한 팥빙수를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김정은 팀장님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 어머나 팀장님이 진짜 좋으신데요? 대부분 그 아이스크림, 월땡콘 정도로 가면은 어유 굉장히 저기 입이 호사한다라는 느낌인데 팥빙수를 이렇게 돌리셨어요? 아주 뭐 여기 직원의 복지가 좋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팀장님 사랑합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네요. 네, 자주자주 부탁해요. 예,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아워 썸머, 히스토리의 열대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아워 썸머 그리고 히스토리의 열대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이지영의 여행을 떠나자 띄워드리고요.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삼지구 A6블럭 제1풍경채.
2: 첨단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태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신흥교당 강대민 대철령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강성훈 교무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효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달담의 반딧불이.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 헷갈렸던 맞춤법부터 읽고 쓰기에 기본 바탕이 되는 문해력까지 우리에겐 플러스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호의 힐쌤!

안녕, 희쌤이에요. 우리 순우리말에는 참 예쁘고 매력적인 표현이 많죠. 둠법칙 같은 음운 규칙도 있어서 발음이나 의미를 살려보기 좋고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까지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순우리말 퀴즈 다 함께 맞춰볼까요? 다음 중 드레지다 의 뜻으로 알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행동이나 말이 가볍고 조심성이 없는 데가 있다. 2번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다. 3번 사람의 됨됨이가 가볍지 않고 점잖아서 무게가 있다. 4번 눈치가 빠르고 사근사근하다. 드레지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기내 드릴게요. 1번 행동이나 말이 가볍고 조심성이 없는 데가 있다. 2번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다. 3번 사람의 됨됨이가 가볍지 않고 점잖아서 무게가 있다. 4번 눈치가 빠르고 사근사근하다. 사실 저는 틀렸습니다. 드레지다 하니까 왠지 드세다 라는 단어가 떠올라 단단히 오해를 했지 뭐예요. 자, 과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정답을 맞힐 수 있을까요? 문자번호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릴게요.

오아의 Summer Lovely지 여름 한주가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드레즈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갔죠. 행동이나 말이 가볍고 조심성이 없는 데가 있다. 2번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다. 사람의 됨됨이가 가볍지 않고 점잖아서 무게가 있다. 눈치가 빠르고 사근사근하다. 이 중에 정답은 바로 3번 사람의 됨됨이가 가볍지 않고 점잖아서 무게가 있다라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아까 틀렸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라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드레지다. 드세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2번을 택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드레지다는 점잖고 무게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아주 근사한 순 우리말입니다. 그는 또래 친구들과 달리 몸가짐이 매우 드레져 보였다. 얼핏 보아도 허우대부터가 드레져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누군가를 칭찬할 때 쓰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오늘따라 참 드레져 보이시네요 라고 순우리말을 살짝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당황스럽게 예? 뭐요? 드세다요? 아니요 멋져 보이신다 라는 말입니다. 순우리말로 드레지다 라고 얘기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도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 뽑아봤는데요. 뒷번호 0468 쓰시는 분 정답은 3번입니다. 저희 남편이 드레지다 하거든요. 30년째 늘 플라워샵에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 어머나 진짜 드레지다 하시네요. 예, 잘 표현해 주셨고요. 뒷번호 1184 쓰시는 분 정답은 3번 같아요. 부산에서 미용실을 해요. 손님께 펌해드리고 있어요. 잠시 커피타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손재주가 아주 드레지다 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뒷번호 2046 쓰시는 분이 너무 밝은 의원님 비타민 방송 정답은 3번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세 분께 또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려요. 조정석의 특별할 것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노래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조정석의 특별할 것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두 곡 띄워드렸고요. 3부 끝곡으로 화사의 굿굿바이 띄워드리면서 3부 마치고요.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6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릴 때에는 대개 그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그 정신을 이어받기가 쉽나니 사람의 부모된 처지에서는 그 자손을 위하여서라도 직업의 선택에 신중하며 바른 사업과 옳은 길을 밟기에 노력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인도품 47장 말씀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저로 마음을 넣거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이민혁의 Ice and Spice 그리고 빅스타의 핫보이 이창섭의 부릉부릉 띄워드립니다.

임영의 아이시앤 스파이시 빅스타의 핫보이 이창섭의 부릉부릉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임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건강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자, 뒷번호 7098 쓰시는 분이 처음 사연 남겨봅니다. 아, 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항상 듣고 있어요. 어머나, 진짜요? 저녁에는 아내 피자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는데 포장 손님들이 기다림의 시간이 15분이 넘어가면 고심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까지 13분에서 14분 정도 걸려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 수긍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15분 넘어서 피자가 나와도 대부분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참 이 시간이라는 게 딱딱 정해진 그 시간을, 특히 또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정서상 빨리빨리를 외치고 정확한 시간대에 안 나오면 어이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 외국에서 예, 그 몇 분이 지난다 하더라도 기다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특히나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아, 배가 너무 고프다. 아, 배가 고픈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라고 이렇게 좀 재촉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좀 현명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와주셨는데 자주 자주 들려주세요. 아, 자주

충주지 씨의 밀크쉐이크, 윤상현 메이비의 봉숭아 물들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8102 쓰시는 분이 시골 계신 어머니께 날 더우니까 밭에 나가지 말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말을 안 들으시고 자꾸 나가시네요. 희원 씨가 방송에서 시골 어르신들 한낮 밭일 금지라고 경고 좀 해주세요. 아유, 제가 뭐 정말 뭐라고. 하지만 또 어르신들이 나가셔서 일하시다가 진짜 쓰러지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옆에 돌 있거나 뭐 어떤 장비 같은 거 있다가 잘못 또 엎어지시면 큰일 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뜨거운 날씨에는 아무리 이제 밭에 나의 소중한 자식 농사들이 있지만서도 나가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안 나가시는 게 오히려 훨씬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르신분들 지금은 나가실 때가 아니에요. 나갔다가 진짜 큰일 나요. 이제 정말 쓰러지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나가지 않기 저랑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뒷번호 7734 쓰시는 분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물속에 있을 땐 몰랐는데 나오자마자 습한 공기에 헉! 소리가 나네요. 다시 수영장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저도 내일 이제 가족여행, 그러니까 휴가를 따로 가는 거 아니고 내일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집 앞에 있는 가까운 숙소를 잡아서 거기 수영장에 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수영을 할 것 같거든요. 이제 라디오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바로 달리기로 했는데 예,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제 딸은.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이 짜증을 달래며 책을 보고 있는데 내용이 제 마음 같다. 코끝이 찡해 옵니다. 지금의 기분에 나를 달래주는 책이네요. 괜시리 짜증나는 건 갱년기 때문인지 더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나는 곡으로 저를 좀 달래야겠어요. 홍경민의 흔들리도 정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두 가지 다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노래로 좀 마음을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오늘 끝곡은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의 신청곡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록 제1 풍경채.
2: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감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재주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문종숙, 자녀 최종열, 숙현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최원영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지갑 속에 보관하던 영화표 한 장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도 서디오입니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금복무.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요즘은 영화 한 편 보는데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극장 매표소 앞에 줄을 서서 티켓을 꺼내야만 했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빨간 펜으로 좌석에 동그라미를 쳐서 내어주던 종이 티켓이 있어야 비로소 영화를 볼 수 있었지요. 그 영화표 한 장에는 그날 함께했던 사람, 영화관 팝콘 냄새, 그리고 설레던 마음까지 차곡차곡 담겨져 있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세상입니다만은 가끔은 이렇게 느릿느릿했던 옛날의 낭만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오늘은 빠른 세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그 추억들을 꺼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하는 또 간직하고 싶은 그런 음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범령입니다. 인생길.

0: 안녕하십니까. 나 거식 이장이요. 햇볕이 아주 거식이니까 다도 외출할 때는 양산들을 꼭 챙기고 거식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예,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한 주민이 밤늦게 퇴근해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려고 하는데 하필 주차장 조명이 깜빡깜빡 거리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주변이 컴컴해져 버린 거요. 짐도 잔뜩이지 참말로 거시기했지. 밤이라 영 으스스하고 난감해갖고 거시기했던 거요. 그래서 휴대폰 선전등이라도 거시기 하려다고 하는데 그때 맞은편에 차 주분이 딱 헤드라이트를 켜가지고 거시기를 해주는 거요. 아따 참말로 이 감사한 마음에 가볍게 목인사만 거시기 했는디 말 한마디 없었지만 마음이 거시기 했겠지. 이것이 말이여 뭔 말이냐. 남의 오던 길을 환하게 비춰준 그 배려 깊은 자주분 앞길도 참말로 거시기역에 빛날 것이다 이 말이여.
1: 재연합니다. 당신 없인 못 살아. 박일준, 우리가 남이가.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금바다 잊을 건 잊어야지. 맛보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혜성사랑 진아님, 오늘은 오랜만에 휴가 내고 엄마와 함께 맛있는 비비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독산도 한양님, 힐링의 방송 노래 듣고 있습니다. 부산의 신복순씨, 날이 너무 더워서 아침부터 얼음물을 마셔야 됐더니 머리가 띵합니다. 참 재미나 재경식씨,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치지 않는 오늘도 조은의 가요세상과 함께합니다. 늘 라디오 함께 할게요. 황영웅 팬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부산 멋쟁이님, 부산 오늘 또 완전 불볕에 찜통더위 날씨예요. 오셨습니다. 대전의 김윤혜 씨도 나른한 시간에 좋은 영화상 채널 고정,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재경 씨, 무더운 날에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으로 더위를 잠시 잊고 오후 2시 듣는 것만으로도 시원하고 유쾌한 방송, 화려하지 않아도 멋스럽고 꾸미자로 젠틀하신 최고의 명 DJ님 진행하는 최고 좋은 예가 있어서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 최시영의 노래입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주 추상호 씨,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흘러갑니다 하셨고요. 현남 거창 이연수 씨, 네, 가족들은 반가워요. 여기는 아침과 낮에는 기온차가 너무 많이 나서 너무나 힘이 드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 부안입니다. 여름방학 했는데도 시골이다 보니까 놀지도 못하고 이웃간에 서로 품앗이로 오늘은 고부댕내 고철 따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주 쓰러져 버릴 것만 같아요. 네. 자, 미정입니다. 오순아 씨.

미정입니다 였어요. 설수배 이성낙씨 들어오셨고요.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 하셨고요. 송영아씨 구수한 목소리 2시 기다립니다. 더위를 식히면서 파이팅 합시다 하셨고요. 울산의 재경숙씨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셨고요. 살기 좋은 대한민국 하루 행복한 하루 2시에 확실한 선택 좋은 의 가요세상과 함께 하신다고요. 어서오세요. 하나뿐인 여자야 지상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옥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이 명운이 여쭙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새로 옷을 사서 보면 이 안쪽에요. 여분의 단추와 작은 전조각이 들어있어요. 이 전조각이 뭘까? 옷을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그거를 상하면 사용하라고 놓은 천이 아닌가. 그래서 기울 때 그거로 이렇게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 전조각의 용도가 뭐냐면요. 바로 테스트용이라고 합니다. 이 옷을 세탁기에 돌렸을 때 옷감이 줄어드냐 안 줄어드냐 미리 실험해 보는 용도의 테스트용. 혹은 또 색이 변하지는 않는지 그 천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라고 놓아준 일종의 샘플인 셈이죠. 그런데 그 뭐 천을 그 옷 입지 않고 버릴 때까지 그 천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용할 줄은 몰라서 말이죠. 이 옷감처럼 나만 지금까지 몰랐나 싶었던 의외의 그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하나씩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뒤늦게 깨달았던 재미난 발견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은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사연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사람이 좋다. 정선합니다. 어느 날 문득.

흘러간다. 그래서 사람은 지나간 시간을 붙잡기보다는 오늘을 소중히 살아야 한다. 우리의 인생도 그 강물 위를 떠가는 작은 배와 같다. 때로는 잔잔한 물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거센 물살에 흔들리기도 한다. 기쁜 날도 있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도 있었다. 성공의 기쁨도 있었고 실패의 아픔도 있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 모든 시간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슬픔도 헛되지 않았고 행복도 오래 머물지는 않았지만은 그 모든 순간은 삶이라고 하는 책의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되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억이 쌓여가는 것이다.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나지만은 마음속에는 그만큼의 이야기와 사랑이 켜켜이 쌓여간다. 그래서 세월은 우리에게 늙음을 주는 대신에 삶을 이해하는 지혜를 선물한다. 세월은 우리의 젊음을 가져가지만 사랑하며 살아온 기억만큼은 결코 가져가지 못한다. 흘러가는 것은 시간이지만 남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나가는 하루를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자, 전해드렸던 노래였습니다. 가는 세월, 오늘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노래였습니까? 네. 세월의 흐름에 동승해서 함께 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혜성 사장님께서 그 여분의 옷감이 그런 의미였군요. 전 옷 입다가 뜯기거나 좀 뜯어졌을 때 쓰는 줄 알았어요. 라고 엠마님.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황영웅 씨 팬분들은 통일을 하시는 글이군요.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요. 라고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쭉 보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글이지만 또 참여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최영아 씨 들어오셨고요. 늘 라디오와 함께 합니다. 아, 또 같은 팬분들이셨군요. 전해드리는 노래 한 곡을 선곡을 할게요. 진혜성의 그 어느 날도 준비를 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이 노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2부 마지막 곡 김수련의 무심입니다. 잠시 후에 멋진 가수 남희애 씨, 그리고 멋진 작곡가 김인효 선생님과 함께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삼지구 A6블럭 제1풍경채.
2: 첨단 삼지구 마지막 민감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8: 자, 3부 문을 연 곡은요. 조항조 씨와 남일 씨가 함께한 늦사랑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라이브 초대석 멋진 가수를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초대 가수 남일의 가수는 어떤 가수냐?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아주 꽉꽉 채운 노래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가수다. 트로트 X, 거기에서 대상을 받아서 깜짝 놀라게 했던 그녀. 그녀는 늦사랑을 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불렀던 노래 늦사랑을 부르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1986년에 데뷔해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가요, 트로트, 팝을 아우르는 넓은 스펙트럼을 쌓은 그의 노래를 오늘 한번 들어볼까 한다. 그리고 함께 찾아온 가수는 그의 짝꿍, 늦사랑의 주인공, 기타니스트, 그리고 가지마 와인, 뭐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왜 그게 궁금했을까? 오늘도 멋진 기타니스트, 그리고 작곡의 정말 실력 있는 작사까지도 함께 해주는 멋진 남녀가 함께 왔다. 예. 박수로 맞이해 보자.
9: 야, 이게 안 되네. 예. 함께가 안 돼서.
10: 아니, 숨 죽이고 있으려니까 힘드네요.
9: 아, 그렇죠. 네,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11: 네, 반갑습니다. 네.
10: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9: 아니, 남일 씨는 저희 뭐 예전에 그 라이브 카페에서 맨 나와서 노래 불러주고.
10: 예. 그리고 네. 저기 저를 또 초대해주셔서 제가 또 DJ로도 방송했던 뭐
9: 계속 고정 멤버였는데.
10: 그쵸, 예. 네.
9: 그런데 남일 씨도 그랬지만 그 옆에 계신 분도 고정으로
11: 맞습니다.
9: 기타를 쳐주시고 예, 연주를 계속 해주시면서 네, 또 네. 노래 부르시는 분들에게 또 반주도 해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심사도 해주시고 아주 바쁘게 해주셨던 분인데 이 두 분들이 만나가지고 네. 늦사랑을 했어요.
10: 네.
11: 그러게.
10: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아까 좀 전에 앞서서 소개를 해주실 때 네. 언뜻 치면서 지나갔던 네. 그 문구가 생각이 나요.
9: 뭐예요?
10: 그 다이아몬드는 한 번에 단 짧은 시간에 네네. 빛이 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 노래도 네.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30년 무명 네네네. 끝에 네. 그 대상을 받았고 또 사랑도 역시 네네. 늦사랑 앞에 앞전에 나갔잖아요. 그 사랑도 역시는 저도 오뚜기 같은 사랑.
9: 그렇죠.
10: 예,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이렇게 멋진 선생님을 만난 거 아닌가.
9: 근데 이제 무명이라고 네. 하는 표현이 안 맞아요.
10: 네.
9: 왜냐하면 남일 씨는 나름대로 이름이 있었고
10: 네.
9: 그 우리 가요계 쪽에서는 노래 잘한다라고
10: 네.
9: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대중들의 그 히트 가요적 부분들에서는
10: 네.
9: 뭐 그 워낙 노래 잘하시면 이야 좀 희한해요. 네. 그 노래를 너무 잘하시면 히트곡이 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좀 아쉬워.
10: 아니 그래서 이 노래 같이 불렀던 우리 네네. 조항수 선배님께서 네네네. 저한테 미애야 네. 노래 너무 잘하지 마. 그러니까 애지간만하게 네. 부르면 된다.
11: 조금 실수했어요.
9: 네, 그래, 그래. 80%만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 이렇게 네. 완벽하면 네. 이게 그 완벽한 건 별로 안 좋아하나
10: 그러니까 이게 비워내는 그 작업이 네.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 네.
9: 약간
11: 허술해야 네. 되는데 네.
9: 근데 근데 저는 허술한데 네. 저는 노래 허술해요.
10: 저는 이제는 많이 허술해요. 아, 예. 부족한 게 너무 네. 많아요.
9: 아 근데 김윤현 씨의 네. 작품을 많이 좀 예전에 인연이 없었잖아요.
10: 예전에는 인연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내 남자라는 네, 노래 네, 네, 제가 네. 트로트엑스 대상 받고 그 선생님께 달려가서 네. 노래를 청했을 때 내 남자를 만들어 주셨고 그 이후에 한 3년이 지났나 네, 2, 3년 네. 지난 다음에 제가 그 노래를 녹음을 하게 됐어요. 소식을 못했어요.
9: 네. 아니 작곡가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11: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아 이거 안 하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곡만 딴 가수한테 안 주게 안 준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한 3년 가까이 됐을 때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네네. 하겠다고. 네. 아이고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얼른 달려갔죠. 네.
9: 아 근데 김윤현 선생 같은 네. 경우에는 이 저 기분 나쁜 말을 못해요.
10: 못하시니까.
9: 그 작품이 네.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기분 나빠.
10: 그치 맞아요.
9: 근데 기분 나쁘다는 말도 못하고.
11: 속으로 꽁꽁.
9: 예. 네. 그런데 이제.
10: 근데 네. 정말 재미진 게 뭐냐면 네. 예, 저는 계속 내 남자를 녹음을 하고 싶었으나 회사에서
9: 아 여건상
10: 네.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회사에다 네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 마음속엔 항상 늘 내 남자라는 곡이 여기 있었어요.
9: 그 남자가 있으니까 내 남자잖아.
10: 그게요.
11: 아니 그래가지고 네. 이제 또 가져갔는데 네. 이제 녹음까지 다 했어요. 네네. 저희 목동 쪽에서 녹음 다 네네. 하고 이제 네. 이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또 소식이 없어.
9: 아, 기분 나쁘네. 야, 아니 왜 그런 거예요? 네?
10: 아니 그러다가 인연이 네. 되려고 하니까 네네네. 이 노래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늦사랑을 하게 됐고 네네네. 아침에 눈만 뜨면 또 생각이 네네. 나고 네, 노랫말처럼 네, 그렇게 됐어요.
9: 그 내 남자 때문에 두 분이 이루어지신 건가요?
10: 때문은 아니지만 어떻게 가수가 네. 노래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이 변한다고 네네네. 하더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9: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전 김여 선생님은 정말 인간적인 부분들이
11: 아유.
9: 따뜻한 분이시고 또 남희애 씨도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단단해서 조금 이게 수줍어하는 듯한 그런 네.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서 표현하기가 좀 네. 어색하지만 네. 그래도 표현이 됐기 때문에 네. 두 분이 하나가 될 수 있었지 않느냐.
10: 근데 저희는 네. 그 다른 분들의 연애 스토리는 네. 그닥 많진 않아요. 네. 하지만 그 은은한 그 전생이
11: 그렇죠. 뭐.
10: 은은한
9: 매력이 있어.
10: 예, 예 은은한. 그런데 그 저희가 이제 아침마당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어느 날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거울을 네. 보는데 네. 그 거울 속에 제가 아니라 선생님 얼굴이 있었고.
9: 왜요?
10: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고 선생님 저 이상하네요. 거울 안에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은 혹시 있나요?
9: 얼굴이 좀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그러고 보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11: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10: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도 네. 이상해요. 저도 거울 속에 저희 거울 속에 남인 씨가 있어요.
9: 아니 뭐예요 지금?
10: 이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저희가. 거울 속 스토리가 네. 시작이 된
9: 다음 가사 쓸 때는요. 네. 거울 속에 그 여자.
11: 거울 속에 이제
9: 네. 거울 속에 그 남자
11: 국장님이 하나 뭐
10: 네, 이제 가사를 작사하시죠.
9: 거울 속에 그 남자 그래서
11: 네, 네, 네.
9: 네. 네.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내 얼굴인데 왜 그 네. 남자가 나타나 있는 걸까
10: 정말 재밌어요 진짜 네.
11: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소식이 없어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전화가 다시 왔어요 네, 네. 와가지고 네. 유튜브를 우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9: 네네네.
11: 전화 왔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 당연하지.
9: 거절을 못한다니까요. 거절을 못해. 네.
11: 그리고 오셨는데 이제 네. 아 선생님 뭐 이거 뭐 음향이 좀 안 맞고.
9: 네.
11: 막 하더니 잠깐만 계시라고. 네. 그 다음 날 제가 또 싹 다 바꿨지. 야. 혹시 딴 데 갈까 봐. 그러니까.
10: 제가 네. 무슨 그 말씀만 드리면 네, 네, 네. 다음 날 갔을 때 이게 싹 다 바뀌어 있었어요.
9: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하니까 신경 안 쓰더라고. 어, 네. 그런데 역시
11: 맞네, 맞네.
9: 뭔가 이게 그 있는 거예요. 야. 네.
11: 아이고, 감사해요. 아, 제가 봤습니다. 아,
9: 아니. 그런데 남일 씨가 그때 할 때 엄청나게 조회수가 또 올라오더라고.
10: 아, 예, 예. 그때 네. 그랬어요. 예. 스타트와 동시에 막 많은 분들께서 네네네. 같이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네. 그때 또 선생님께 큰 도움을 받았죠.
9: 예. 아니, 그때 영상이 보니까 귀에 촉촉히 네. 족시 있는 듯한
10: 예, 맞아요.
9: 그 영상들이 아주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10: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선생님의 마음을. 근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세밀하게
9: 다른 분들하고 달라.
11: 왜냐하면 제가 이제 네. 한 20여 년 전에 네네. 제가 부산에 이제 그 지방 방송국에 네. 네.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초대 가수로 아, 오셨어요. 예, 예. 노래 너무 잘하고 너무 이쁜 거야.
9: 아, 네네네.
11: 저런 가수한테 야. 내가 곡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야.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9: 그러니까
11: 어디 가면 안 되지.
9: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노래를 네. 딱 남윤 씨가 부르면 되는 노래가 있어요. 네네, 뭐. 꿈이 내 생신지.
10: 꿈이 내 생신지.
9: 네. 네. 꿈이 아니에요.
11: 아,
9: 네.
11: 맞네요.
9: 꿈이
11: 맞아요.
9: 아니야.
10: 꿈이 아니야.
9: 아, 진행 잘한다.
10: 네. 네. 야, 자, 역시.
9: 꿈이 내 생신지. 이 노래 한번 네, 정해 네. 듣겠습니다. 남윤 씨가 부릅니다.

0: 개그맨지 생신지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유진 씨, 상공주맘님, 용복 키야 가수님, 찐팬 신나는 명숙님.
1: 우와.
0: 네, 예, 많은 분들이 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1: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0: 네, 강냉이님, 만마디님, 이재철님, 신나는 명숙님, 씨랑님,
1: 네. 어서 오세요.
0: 그리고 많은 분들이 쭉쭉쭉 해가지고 막 글이 넘어가가지고
1: 감사합니다.
0: 다 읽질 못하겠어요.
1: 네. 네,
0: 아무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김동관 씨.
1: 자.
0: 네네.
1: 그나저나 저 지금 이쁘게 나오고 있나요?
0: 예. 너무너무 이쁘게 나온다고. 그리고 선생님의 빨간 네. 셔츠가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1: 그렇죠. 그렇죠. 예. 네.
2: 제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당연히 빨개져서
0: 그러니까
2: 좀 감추려고 빨간 거 입고 나왔습니다.
0: 왜냐면 사랑을 하면 빨개져요. 네.
2: 네.
0: 근데 예. 또 김여사님 오셨으면 네. 기타 연주를 안 들을 수가 없는데.
2: 아니 기타 조금 이따 네. 저 남해 씨하고 네네. 둘이 이렇게 기타 하면서 노래 한 곡 한번 뭐 그거 아~ 대체로
0: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2: 뭐 꿈에라도 한번
1: 그렇죠 그렇죠
0: 아, 그래요, 그러면
2: 무반주 보다
0: 네네네 그래요
1: 맞아, 맞아.
0: 그러면 네. 지금 해볼까요
1: 지금
2: 아 그럴까요
0: 아, 뭐 뒤로 갈 수가 없잖아요 꿈에라도 한번 네 그 준비를 해서 네 준비가 지금 돼 있어요 꿈에라도 한 번이 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준비되어 있으면 찾아보세요. 꿈에라도 한번. 네. 아, 노래로. 어, 네. 노래로만 되어 있으니까. 네, 네. 네. 네. 꿈에라도 한번. MR로 되어 있을 텐데요. 네. 어, 네, 네. 꿈에라도 한번. 네, 아직 안 넣었나요? 아까 입력해 주신다고 아직 안 넣었어요. 아직 안 넣었답니다.
1: 일단은 네네. 선생님께서 그냥 네. 이 기타 연주 하나로
0: 그러세요.
1: 예, 하겠습니다.
0: 네.

0: 저희가 이제 원래 반주에만 이런 거는 이제 시스템에 다 집어넣고 몇 그렇거든요. 그렇죠. 미리. 근데 이제 갑자기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밖에서 이제 비상이 걸립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더 좋은 게 네. 그 MR로 부르는 거는 어디서나 부를 수 있어요.
1: 맞아요.
0: 근데 기타 하나로 네. 어, 요렇게 부르는 거는 우리밖에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아,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웬만한 분 아니면 기타 하나로 노래를 부르기 어렵잖아요.
2: 아, 사실. 어렵죠. 네. 이거 왜냐면 썰렁하거든.
0: 네. 근데 감성적 부분들을 네. 가지고 다 이렇게.
1: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네. 악기 기타 하나로 이렇게 노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네. 가수가 없습니다.
0: 예, 드러내야 되거든.
1: 드러내는 네. 게 아니라 없습니다.
0: 없어요. 아, 드러내야 돼. 다 드러내야 돼.
2: 심히 그렇죠? 제가 네. 부끄럽습니다.
0: 아니에요. 기타가 또
1: 그렇죠. 예, 아주 기타 반주가 네. 저를 또
0: 우리 국내 네. 최고의 반주자를 그렇죠? 옆에 모시고 다니니까 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예, 만약에 안 그랬으면 안 시켰어.
1: 왜냐면 다른 악기가 다 채워주는데 예, 왜냐면 노래를 노래가 부족하면 네네. 그게 다 드러나거든.
0: 그렇죠.
1: 예, 갖고 있는 재산이 네네네. 다 들통나기 때문에.
0: 그럼요. 무반주도 예, 하시는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1: 그렇죠.
2: 그렇죠. 맞죠, 맞죠.
0: 반주 없이 하는 분들도 있고 기타 그렇죠. 하나로 예. 딱 하는 것도 그렇고.
1: 다음 공은 제가 무반주로 할까요?
0: 네, 그렇죠. 충분히 아. 할 수 있어요.
1: 욕심이 네. 나네요.
0: 아, 그렇죠. 예. 아니, 남재 씨는 정말 우리가 그 인정을 했잖아요. 우리 저 그 예전에 원음 방송에서 10대 가수 때
1: 네, 10대 가수상 받았습니다. 제가. 예.
0: 그때도 정말 그러고 나서 막 상 받고 막 다니시더라고.
2: 네, 저도 이제 네. 우리 뭐 같이 이렇게 백화점 가거나 네. 어디 가면 네. 굉장히 많이 알아봐요.
0: 그렇죠. 네.
2: 엄청 알아보더라고요.
0: 아니 근데 저는 네. 김윤현 씨도 대단하신 분인데 네. 다 알아보시잖아요.
1: 네. 네.
2: 아니요, 아니요, 저는 뭐.
1: 아니, 알아보세요. 네. 오, 그리고. 아,
0: 인품이 있고, 얼굴이 일단 잘생기셨어요.
1: 예, 예. 네. 그리고 두 분 정말 잘 만났다.
0: 네네. 네,
1: 선생님 정말 멋지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0: 그러니까.
1: 요즘에.
0: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남미애 씨도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1: 맞아요.
0: 많이 힘들어 해서.
1: 맞아요.
0: 옆이, 예, 비어 있어서.
2: 요즘에는 네. 제가 이제 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위트가 뛰어나서.
0: 그러니까.
2: 예, 당할 수가 없어요.
0: 예전에는 오면. 네. 예, 노래나 부를게요. 네, 노래 몇 곡이에요? 아, 일곱 곡, 여덟 곡. 노래나 부를게요. 네, 네. 이 얘기도 안 하고
1: 그렇죠.
0: 노래만 냅다 불러.
1: 그렇죠, 그렇죠. 냅다 불러.
0: 네. 그런데
1: 아니, 그때 네. 당시에는 진짜 그림자가 많았죠. 네, 네, 얼굴에 네, 네. 그림자가 많았는데 그 이게 다 파트너 힘인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예.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1: 네, 네, 네.
0: 서로가 기댈 수 있어서.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이렇게 채워주고
1: 네.
0: 기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4부에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들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때 채워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WBS 오는 방송 조은혜 가요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자, 조은영의 가요세상 목요일 순서 라이브 초대해서 오늘 멋진 가수 남희애 씨 그리고 이분들은 함께 오시면 안 돼요. 따로따로 오셔야 돼. 이 한 시간에 두 분을 다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게 그렇지. 부족해요.
4: 그렇죠. 예.
3: 네, 남희애 씨 노래만 해도 네. 한 20곡은 불러야 되는데.
4: 맞아요. 기본이 20곡입니다.
3: 진짜. 네. 아쉬워요.
4: 게다가 우리 선생님도 네. 연주
3: 그 듣고 싶어 하시는 분 엄청 많은데.
4: 엄청 많죠.
3: 오늘은 네. 그냥 남희애 씨 노래 네. 그냥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5: 저야.
3: 다음에 따로 한번 네. 오셔야 돼요.
5: 저는 이제 남희애 딸랑이.
3: 아, 그러니까. 네. 다음에 네, 남희애 씨가 따라오세요.
4: 네.
3: 네. 네. 네. 왜냐하면 김희애 네. 씨가 이제 연주하고 네. 뭐 할 테니까 네. 노래는 안 돼.
4: 그렇지.
3: 사실 노래를 안 하시고 기타만 하고 네, 남희애 씨가 맞아요, 밖에 있다가 살짝 네. 들어와서 노래 네. 불러주시고 나가요.
5: 아, 좋죠.
3: 그렇게 합시다.
4: 네.
3: 어, 남희애 씨 노래를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빨리 노래 갑시다.
4: 아, 그럴까요?
3: 내 여자?
4: 내 남자.
3: 아, 내 남자. 예. 죄송합니다.
5: 아니,
3: 김희애 씨를 쳐다보고 있길래 네. 저, 내 여자? 이랬더니
5: 내, 여자 남희애 씨,
3: 내 남자? 이렇게. 네. 자, 그러면 내 남자로 가겠습니다. 남희애 씨가 부르니까. 예.

0: 아니 이 노래 들으니까 네. 김인영 씨가 얼굴을 쳐다보지는 못하시네. 그게 왜냐면 지금 남인 씨가 뭐. 김인영 씨 보고 내 남자를 그러니까. 쳐다보면서만 하는데
1: 아니 어쩜 그래요? 어.
2: 눈이 부셔가지고요. 잘못하면 눈 실명될 될까봐. 아니
0: 그러니까 그 가사를 쓸 때 네. 이미 이 내포돼 있어.
2: 아. 근데 이제 남해 씨가 사실 네. 오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썼거든요. 썼는데
1: What?
0: 아니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상상하면서 네. 쓴 것 같아요. 네.
2: 근데 남해 씨가 이제 네. 와가지고 이 노래를 받았는데 네. 어떻게 사연이 딱 맞았어?
0: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네. 봤을 때 네. 그 전에 이미 쓰면서. 네. 아. 네, 있었던 거야.
1: 아,
0: 네.
1: 그랬구나. 네, 네, 저는 네. 이 사연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네, 네. 원래 있었던 곡을 되게.
0: 그러니까, 이게 맞춘 곡이 아니네. 남인 씨가 전혀 상관없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쓴 거네.
2: 말 잘못했네. 네.
0: 아니에요. 보니까 이 거짓말, 이 방송이에요. 네.
1: 아니, 네. 이렇게 네. 이 모습이 바로 저희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을 그렇죠. 못해. 네. 거짓말을.
0: 아, 근데. 정말 두 분이 이제 만나서 이렇게 함께 다니시는 거 보니까 그림이 너무 예쁘고 좋아요.
1: 고맙습니다. 네,
0: 그 노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기분이 좋을 때 잘 나오잖아요.
1: 네네네.
0: 또 이 노래가 히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네. 리듬 그리고 가사 네. 이런 멜로디를 쓰셨는지.
0: 아니 근데 정말 좋은 노래들 많이 만드셨는데.
1: 예예예. 예, 예.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선생님도 일단 인생 동반자로 네네네. 만났지만 저희 네. 팬들도 네네네. 정말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네. 제가 많이 배워가고 네. 힘을 얻어가고 그렇죠.
0: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얘기하니까 팬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주세요. 예. 네.
1: 저는 그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설 수가 없어요. 네. 예, 요즘처럼 지금처럼 늘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아니 얼마 전에 이제 네. 팬클럽 모임에 제가 같이 따라갔다 왔거든요. 네. 생일 겸 팬 미팅에 갔다 네네, 왔는데 네네, 네네.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전부 준비 다
1: 전국에서 다 오셔가지고 야, 그 순간을 위해서 몇 방 며칠을 네네네. 계속 그 네네.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네네.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2: 뭐 열차 타고 오신 네. 분, 버스 타고 오신 분, 자가용 몰고 오신 분, 뭐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1: 요즘같이 더운 네네. 날씨에도
0: 그렇죠. 항상 감사합니다.
1: 감동했어요. 네네. 네네.
0: 그 이제는 팬데믹 시대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가수 혼자만 할 수는 없어요.
1: 이제 홀로서 얘기가 안 예. 돼요.
0: 팬들이 함께.
1: 네.
0: 그러니까 그 예전은 팬하고 가수하고 격을 딱 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1: 절대 그러면
0: 그렇지 않.
1: 오 그래. 네. 난 다른 사람 갈 거야 네. 이렇게 할 수 있어.
0: 아니 팬들이 그 네. 길을 안내해주고
1: 네,
0: 함께 가는 네. 동반자적 역할.
1: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예. 이제 콘서트도 네, 계속 네.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타이틀이 네. 남이 아닌 우리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희는 팬 가족님들하고 저 남이하고 네, 우리 선생님하고 네. 네. 선생님 또 음악 감독 그렇죠. 해주시고 네, 계시고 네. 그래서 함께 가족으로 같이 네. 가고
2: 얼마 전에
1: 있거든요.
2: 이제 목동에 에서 그 네. 공연을 했었거든요.
1: 콘서트를 네. 했어요.
2: 네. 네. 많이 오셨어요.
1: 그 홀이 꽉 찼거든요. 매진됐어요.
0: 네. 그 볼거리가 있으니까 네.
1: 남이가 너무 잘하니까.
0: 그렇지. 네.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콘서트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1: 자, 웃자고 드린 네.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셔요. 네. 네.
0: 네. 아니 근데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그때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1: 맞아요. 또, 네. 또 9월 달에 또 콘서트 기획하고 있어요.
0: 그래요. 9월에 콘서트 있으면 초대권 주시면 저희가 또 그 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리고 국장님도 예. 오셨으면 좋겠어요.
0: 예, 제가 갈게요.
2: 진짜요?
0: 예, 예.
2: 꼭 오셔야지.
0: 네. MC가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1: 진짜요?
0: 제가.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남의 콘서트.
2: 알겠습니다.
1: 영광입니다. 자,
0: 노래로 가야지.
1: 네, 그럴까요?
0: 근데 이제 남의 씨 하면 그 대상 받았던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1: 사실은 너무 네. 재미진 게 그 네. 마지막 대상 발표했던 네, 네. 그날 부른 노래는 내 하나의 사람인가요?
0: 그래요?
1: 오. 그런데 네. 그 노래보다 남이의 하면은 네. 님은 먼 곳에를 지금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네, 네, 네. 불구하고
0: 기억하죠. 예,
1: 그게
0: 난 그때 왜 그걸 기억하냐면 예, 예. 전 남이 씨 잘 알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장례식장에서 예. 만나가지고 장례식장 안이 아니고 밖에서 이제 음악을 켜놓고 노래를 들으면서 야, 이 요즘에 말이야 여기서 이 가수가 부르는데 그래서 어 나 잘 아는 가수야.
1: 어머머.
0: 아, 그랬거든요. 그래. 근데 막 그 한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도 그때 완전히 그래서 와 정말
1: 근데 결혼식장에서 축가로 어, 불러달라고 했는데 네네. 차마 니무무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는 그렇지. 가능했어요.
1: 그렇지. 장례식장은 괜찮지. 맞네, 맞네. 요즘에는 내 남자를 축가로 네. 불러요.
0: 아, 그래요?
1: 네. 제가. 그리고 축가 이제 축가가 부르셨어요? 늦사랑이 이제 돼버렸죠.
0: 아 그렇죠.
1: 네.
2: 우리 결혼 음식 네. 할 때 네. 늦사랑 이제 저하고 둘이 불렀거든요.
0: 아 그래요?
2: 저는 예, 약간 예. 이제 음치 버전으로 어. 이렇게 불렀는데.
0: 아 그랬는데 조항조 씨가 왜
2: 조항조 씨께 이제 부탁을 드렸죠.
0: 아,
2: 형님,
0: 네.
2: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1: 그날 오셨어요. 좀.
0: 어 그래 네. 듣고. 네. 아 근데 네. 조항조 씨 역시 많거든.
2: 네. 네. 너무 좋다고.
0: 네. 절대, 절대 안 불러.
1: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네. 안 하세요.
2: 근데 얼마 전에 또 아침마당 또 한 번 더 나갔는데 그거는 갑자기 조항조 선배님 전화 와가지고.
1: 네.
2: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또 나간 거예요. 그 노래 가지고.
0: 그러면
2: 사랑으로.
1: 어,
0: 님은 뭔 거세요?
1: 아 그러게.
0: 네. 어. 이 노래 불러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돼야 되는데
1: 가능할까 모르겠다. 네. 어.
0: 그래 또 왔으니까 예. 우리가 네 컨디션이고 뭐 네. 그냥 가는 거지 뭐. 님은 뭔 거세요? 네 정해 듣겠습니다. 네 가요제처럼 다음은 장가번호 1번 남이 님은 뭔 곳에 정해 듣겠습니다. 금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그, 이 노래를 이제 부르니까 그때 그 어려웠던 부분들이었고 또 그 과정을 겪어야만 그 더 큰 무대에 올라가는 간절함이 있었던 무대.
1: 너무 절실했어요. 예. 저는 그 막 그 순간에 노래를 그만둘까라도 라고 생각했어요.
0: 누구나 다 그런 시기가 네네. 있으니까요.
1: 근데 네. 이제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그렇게 네네. 소원하셨기 때문에 네. 오른 무대였는데 네. 한 번 딱 부르고 내려가려고 그랬죠. 근데 계속해서 저를
0: 네네. 올라가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래를 잘한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막 들어오기도 하고 했었던 분들이었는데
1: 어마어마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오디션이었기 네네네. 때문에 전국에 계신 노래 잘하는 네네. 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셨거든요. 예, 가수분들이 엄청 많았죠. 네. 그래서 저는 저렇게 노래가 많이 잘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꿈도 못 꿨어요.
0: 그리고 이제 또 왜냐하면 또 죄송한 얘기지만
1: 나이가
0: 네. 일단은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냥 한번 노래하고 내려가자라고 예. 생각했는데 정말 꿈인지 생신지. 네. 예.
2: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연습을 네네. 한번 시켰거든요.
1: 네네.
2: 저 합정도 있을 네네. 때인데 네네. 이제 기획사에서 저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냥 뭐 좀 하고 말 줄 알았는데 네네. 나중에 보니까 승승장구하는 거
0: 그러니까요.
2: 보고
0: 네.
2: 소식을 계속 들었죠. 기획이
0: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김민효 선생님께서 만드신 결과물이네요.
1: 예, 선생님 계속 레슨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또 한 번 얻게 되고 그랬죠.
0: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엄마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엄마가 보고 싶단다. 이 노래가 또 짠하게 오늘 마무리 노래 오늘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벌써 됐어요.
2: 아이고
0: 너무 아쉽죠.
1: 한번더
0: 다음에 또 오세요. 왜냐하면
2: 네네
0: 네, 그때 또 이대로 오시고
1: 네.
0: 네. 그때는 김효 선생님이 이주로 하고
2: 밖에 있고
0: 아니 그냥 이주로 하고 남일 씨는 조용히 노래 한 곡씩 부르고
2: 네,
1: 아,
2: 네. 아이고
0: 아, 너무 아쉽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2: 그러니까
0: 일단 노래를
1: 일단은 그럼 엄마가 보고 싶다면 앉아서 부를까 봐.
0: 그러세요, 그러세요. 근데 네. 네. 또 글썽글썽거리면서
1: 예, 예.
0: 자 엄마가 보고 싶단다 정해 듣겠습니다.

0: 자, 오늘 또 두 분이 와주셔서 너무 행복했고요. 마무리
1: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너무 진짜. 행복했습니다.
2: 오랜만에 또 부장님 네. 방송에 출연하니까
1: 예, 네. 추억도 생각나고
2: 약간 업이 되는 거 같아요.
0: 그래요.
2: 예, 예.
0: 마무리 인사해 네, 주시죠.
2: 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영원한 남이의 딸랑이 되겠습니다.
0: 지켜보겠습니다.
1: 네, 네, 남이 저는 끝 인사라고 네. 끝을 맺고 네. 싶진 않고요. 또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0: 그래요. 예. 아 진짜 예. 예전에 고정을 해서 네. 매일 왔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예, 제가 그 라이브 카페 형태
1: 맞아요.
0: 계속
1: 예, 예.
0: 그 모셔서 그랬어요. 하려고 지금 뭐 몇 가수분들이
1: 아~
0: 실력 있는 가수분들이 예, 있어서 예, 그분들을 예. 모셔서 네. 남희 씨도 와서
1: 꼭 초대
0: 좀,
1: 예, 다시 해주세요.
0: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나희 씨의 노래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 노래는 일주일 동안 계속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건강한 네. 여름 네. 나시기 네. 바랍니다.
0: 네. 그래요. 건강하세요 두 분.
2: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0: 모르는데 어떻게 가긴 잘 가면 되죠. 네.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나이 씨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생각할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가족이 함께하면서 쌓이는 유대감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가족들과 식사하는 아이들은 식습관도 바르게 잡히고 또 언어 능력이 발달된다고 하고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결혼 생활이 원만한 부부는 간단한 질환이라고 해도 그 회복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자, 그저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힘을 받는다는 건데요. 누군가의 말처럼 좋은 집이란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자,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희입니다.

FM 107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7월 30일 목요일 순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곡은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 해 함께 하셨고요. 오늘 1부 순서 먼저 소개해드리죠.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시간 오후의 법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문 말씀을 통해 맑고 밝고 훈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차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한 오후, 여러분의 향기 나는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차 한 잔의 쿠폰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또 차 한 잔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사연 주셔도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 메일은 100원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리쌍의 너에게 배운다 애프터스쿨입니다. 플래시백 두 곡 이어가죠.

것도 때로는 헛된 몸에 내가 늦어도 모든 게 무너져버려 때론 굶어도 변할 건 없으니 날 버리지 마라 나에게 넌 마지막까지 믿을 사람 세월 흘러도 지금처럼 날 불러줘 걷지 못해도 뒤에서 나를 밀어줘 언제나 손에 잡혀줘 내 볼에 입 맞춰줘 내 노래 참

법문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갚을 차례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어지려니와 내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오늘 법문은 원불교 대종경 인과품 10장 말씀이었습니다.

행복한 오후.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른해지는 오후 이 시간, 차 한 잔의 여유 참 좋죠. 차 한 잔 나누고 싶고 또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차 한 잔의 쿠폰 사연 참여해 주세요. 1부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태희의 사랑은 하나다, 제이의 빛, 규현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 이어가죠.

0: KBS F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6973번님 방학하고 매일 삼시세끼 주방에서 나오기 힘들어요. 한 달은 된 것 같은데 이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남은 기간도 모든 엄마들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제 방학 시작한 지 일주일인가요? 너무 더워서 폭염에 이렇게 주방, 불 앞에서 요리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참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배도 고프고 엄마의 정성으로 그래도 방학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길 바랍니다. 5694번님 한여름 감기에 걸려서 딸아이 병원에 다녀왔는데 감기 환자가 꽤 많더라고요. 주인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요즘 또 정일 냉방을 해야 하니까 에어컨 바람 아래 있다 보면 아무래도 기관지도 약해지기 마련이고 감기 기운도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또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악동 뮤지션입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어가죠.

네. 오늘은 6973번님께 커피 쿠폰 전달해 드리고요. 1부 마치는 곡 에피톤 프로젝트의 오늘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됐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해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FM 107.9 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마음의 쉼표를 찍는 시간, 행복한 마음 산책 준비도 했고요. 나머지 시간 편안하고 즐거운 음악들로 채워드립니다. 나른한 오후 좋은 음악으로 기분 전환해보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청해주셔도 좋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8970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제 OST 두 곡 이어드리죠. 드라마 맛있는 인생 OST 중에서 박규리의 영혼보다 사랑해, 드라마 무사 백동수 OST 중에서 신성우의 고요 두 곡 이어가죠.

행복한 마음 산책. 이 시간은 원불교 칼럼과 수행일기를 통해 일상의 찌든 마음을 정화시키고 감사와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두고두고 도움이 될 인생에 큰 경험비를 냈다고 생각해. 일 처리를 잘못한 실수로 사비를 들여 변상을 하게 돼 낙담해 있는 친구에게 내가 건넨 위로의 말이었다. 친구는 가만히 내 이야기를 듣더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했다. 사실 이 얘기는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셨던 말이었다. 내가 20대 중반쯤 초보 운전자일 때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고 꽤 큰 돈을 날렸다. 돈도 돈이었지만 사고가 난 당시 너무 놀라고 당황했었다. 상대방 운전자는 험한 말을 하며 화를 내고 당황한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거리다 눈물이 터졌고 아버지께 전화를 했다. 한 걸음에 달려오신 아버지께서 뒷수습을 도와주셨고 상황은 대충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너무 속상했다. 초보라고 다 나처럼 이렇진 않을 텐데 내가 너무 모자라 보이고 돈도 너무 아까웠다. 속상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울던 내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험비를 냈다고 쳐 돈을 내고 수업을 받은 거야. 초보인 네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적어도 같은 일로 또 사고를 내진 않겠지. 그럼 그 돈이 결코 아까운 게 아니야. 비싼 수업비를 냈다고 생각해. 아버지의 그 말에 겨우 마음이 진정됐다. 그리고 그 말은 두고두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됐다.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강박처럼 내 자신에게서만 이유를 찾느라 무너질 때가 많았었다.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 내 무능과 부족함만 탓하면서 나를 혐오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 실수했다면 반성하면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도 결코 쓸모없지 않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내 인생의 소중한 경험들이니까.

0: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주 전남 지역 FM 107.9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시고요. 원음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땐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치시고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어요.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트롯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영미강의 좋은 인연, 백호나의 친구, 현정의 이유 없는 사랑, 6621번님 청하신 피터폰의 웃고 삽시다까지 이어가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함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화사의 마리아 이석입니다. 당연한 것들 이어갑니다.

기상 정보 살펴드리죠. 현재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오늘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운 곳이 많았습니다. 당분간 이 무더위와 열대야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끝곡으로 송승헌의 10년이 지나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오후 정주희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선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에어컨 조절 레버에는 실내 순환용과 외부 공기 유입용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내부 순환으로 유지하게 되면 외부 공기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졸음 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차 안이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외부 공기 유입 쪽으로 레버를 조작하고 가끔은 창문을 열어서 차 안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얼굴로 직접 오게 되면 처음에는 시원하지만 오래 계속되면 머리도 아프고 아이들은 감기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 방향도 적절히 조정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비 오는 날 차창에 김이 서려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에어컨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제거되지만 춥죠. 이럴 때는 에어컨과 히터를 동시에 켜면 됩니다. 온도를 따뜻한 쪽으로 해놓고 에어컨을 작동하면서 바람의 방향을 앞유리 쪽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습기 제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김서림을 방지하고 시야 장애를 받지 않게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대종경 유훈품 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누군가와 여행을 다녀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인데요. 여행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때론 의지도 하고 계획을 함께 지켜나가면서 신뢰를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기나긴 여행이죠. 이 인생 여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서로의 여행길을 물어보며 다름은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면 더 멋진 인생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0: 김동률의 출발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여행을 다녀오면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함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면서 때론 다투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물며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웃 종교와 좀 더 가까이 지내도 보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정산종사님께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큰 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큰 도가 셋이 있나니 하나는 서로 이해하는 도요, 둘은 서로 양보하는 도요, 셋은 중정의 도라. 이 세 가지 도를 가지면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능히 평화를 건설할 수 있나니라. 네,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방법. 역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겠죠?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현장은 불교 현장입니다. 요즘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인 삼복더위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이 삼복더위의 중간인 중복이었죠. 우리나라엔 복날이 되면 원기 회복을 위해 육류를 즐기는 문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육류 소비 증가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교 환경연대에서는 복날 채식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불교 환경연대의 김희선 활동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1: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2: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8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 정신건강을 돌보는 비율이 12%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캐나다 46%, 미국 43%의 4분의 1 수준이다. 어쩌면 여기에는 종교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 종교야말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돌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몸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도 챙길 줄 아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종교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네, 우리가 몸 건강에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정신 건강에는 그만큼 관심을 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몸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종경 실시품에는 몸의 병은 의사에게, 마음의 병은 종교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운회의 병이 위중함에 그의 집안 사람이 급히 달려와 대종사께 방책을 문의하는지라. 말씀하시기를 곧 의사를 불러서 치료하라 하시고 얼마 후에 병이 회복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전에 운회가 병이 중함에 나에게 먼저 방침을 물은 것은 그 길이 어긋난 것이라. 나는 원래 도덕을 알아서 그대들의 마음 병을 치료해주는 선생이요, 육신 병의 치료는 각각 거기에 전문하는 의사가 있나니 앞으로는 마음병 치료는 나에게 문의할지라도 육신병 치료는 의사에게 문의하라. 그것이 그 길을 옳게 아는 것이니라.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몸 건강을 위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은 하나의 작은 천지이다. 기뻐함과 노함에 허물없이 하고 사랑하고 미워함을 법도 있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는 방법이다. 천지는 하나의 거룩한 어버이다. 백성으로부터 원망이 없게 하고 일체의 사물에 근심이 없게 하면 이것이야말로 화목을 이루는 기상이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누가복음에는 우리의 몸은 곧 우리의 정신을 나타낸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불교 경전 해바즈라 탄트라에는 인간의 몸이 있기에 깨달음도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육체가, 이 형상이 없다면 축복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 세상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마치 거기 꽃이 있기 때문에 꽃의 향기가 나는 것과 같다. 만일 꽃이 없다면 꽃의 향기도 있을 수 없다. 육체라는 이 형상이라는 꽃이 없다면 축복이라는 향기도 있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종경 교의품에는 정신과 육체를 모두 아울러 갈고 닦아야 한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현대와 같이 물질 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 문명을 등한시한다면 마치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에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니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의 병이 든 불구자와 같고 정신 문명만 되고 물질 문명이 없는 세상은 정신은 완전하나 육신의 병이 든 불구자와 같나니 그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내외 문명이 병진되는 시대라야 비로소 결함 없는 평화 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니라. 네, 여러분은 몸 건강, 마음 건강 모두 잘 챙기고 계신가요? 어느 것 하나를 소홀히 한다면 온전한 건강함을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종교인들이라면 마음병 치료하는 선생이 되어서 세상의 마음과 정신을 치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만공부막으로 명상음악이었습니다. 서쪽 하늘을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천주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천주교에서 매년 7월 넷째 주 일요일에 기념하는 날로 지난주 일요일이었는데요. 교회가 노인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노인들은 다음 세대에게 삶과 신앙의 경험을 물려주기를 바라며 제정한 날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지난 2021년에 프란치스코 당시 교황께서 제정을 했죠. 이날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삼촌과 이모의 날, 2번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네, 우리나라도 10월 초죠. 노인의 날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들의 어떤 경험을 배우고 그분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또 어떤 복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도록 제정을 했는데 천주교에서도 이런 날이 있네요. 7월 넷째 주 일요일, 지난주 일요일입니다. 노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경험, 신앙, 이 소중함을 네, 후배 세대에게 전해주기를 바라면서 네, 제정한 날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아,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느끼시는 바 그리고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다 좋습니다. 편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정영숙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0: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1: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불교 현장인데요. 요즘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인 삼복더위를 보내고 있죠. 지난주 토요일이 삼복더위의 중간인 중복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인 복날이 되면 원기 회복을 위해 육류를 즐기는 문화가 있죠. 하지만 이런 육류 소비 증가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 불교 환경연대에서는 복날 채식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불교 환경연대 김희선 활동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이 중복이었는데요. 복날이 되면 삼계탕이나 육류를 즐기는 문화가 있는데 불교 환경연대에서 복날 채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복날 채식 캠페인은 불교 환경연대에서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불교의 불살생 그리고 생명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복날 기간에 집중되는 육류 소비 문화를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이제 특히 복날이 되면 삼계탕이나 치킨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복날에 이 평소보다 소비량이 많이 증가합니까?
2: 네, 복날 기간에는 육류 소비가 뚜렷하게 늘어나는데요. 그중에서도 닭고기 소비량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7월 한 달에만 도축된 닭이 1억 564만 마리인데 우리나라 한 해 동안 도축되는 닭이 대략 10억 마리라고 합니다.
1: 와.
2: 그래서 삼복더위가 몰린 7월 한 달에 닭고기 소비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예, 1년에 우리나라에서 10억 마리를 먹어요?
2: 네, 맞습니다.
1: 예, 야, 우리가 5천만 인구만 해도 이게 엄청난 거네요. 예.
2: 네.
1: 이 육류 소비가 그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시키고 또 이것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된다고 하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2: 네. 그 고기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소나 돼지, 닭을 키우려면 사료 작물을 기르거나 비료를 생산해야 하고 가축이 그 사료를 소화하면서 메탄가스 같은 온실가스도 내뿜고 또 축사 난방도 필요하고 분뇨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26년 UN 식량농업기구 보고서를 보면은 축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18%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 전체가 내뿜는 온실가스 비중이 13.5%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2: 또 이런 공장식 축산을 위해서 산림을 벌채하거나 숲이 파괴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이런 게 우리 밥상에서 무엇을 고르냐가 기후위기와 이제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예. 이 자동차에서 내뿜는 그 매연보다도 그 육류 소비를 위해서 키우는 가축들이 내뿜는 그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 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생명 존중 정신까지 담고 있는 이 복날 채식 캠페인에 또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아, 네. 저희 지금 복날 채식 캠페인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하셔가지고 복날 기간 한 끼 채식 서약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한 끼 채식 응원 혹은 후기 말씀들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보시면 채식이나 사찰 음식 레시피도 참고하실 수 있고 말복에는 사찰 음식 체험도 진행 예정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좀 생명과 환경을 위한 실천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단순히 육류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육류 대신에 좀 이렇게 맛있게 좀 보양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 뭐 이런저런 요리 또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1: 혹시 좀 어떤 게 있습니까?
2: 저희 오이탕탕이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또 가지탕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질게 감자탕도 있습니다.
1: 네. 사실 이 진정한 보양의 의미가 육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채식에도 이제 육식 못지않은 이 보양의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찰 음식들도 몸에 굉장히 좋죠?
2: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이제 삼계탕이나 보양식들은 대부분 고열량의 고칼로리라 오히려 좀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요즘처럼 또 영양 과잉인 시대에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성인병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런 제철 채소와 과일로 만든 신선한 채식 요리는 물가 부담도 덜하고 몸속에 쌓인 수분과 노폐물도 비워주고 위장도 편안하게 해주면서 부족한 영양은 많이 채워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절이 주는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더위에 지친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 불교 환경연대에서 이 복날 채식 캠페인을 올해로 이제 7년째 진행을 해오고 있는 거죠.
2: 네.
1: 그동안 기억에 남는 작은 변화의 사례들이 있을까요?
2: 네, 예전에는 복날에 채식을 권유하며 그래도 복날에는 보양식이지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좀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복날 채식 한 끼를 권해드리면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시고 제철 음식으로 함께 하시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복날에 드신 제철 채소 요리를 이제 사진으로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번은 못해도 복날 중 하루는 꼭 실천하겠다 이런 각오를 좀 말씀해 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1: 네.
2: 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육류를 즐겨 드시던 분들도 복날 채식 캠페인을 하고 나서 복날 기간만큼은 좀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1: 예. 우리가 복날이 되면 이제 지인들끼리 삼계탕 먹었냐, 치킨 먹었냐 이렇게 또 안부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복날이 되면 이렇게 육류보다는 건강한 우리 채식을 또 권장하는 그런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5대종단 환경단체 연대체인 종교환경회의가 또 있잖아요.
2: 네.
1: 이런 캠페인을 또 종교계 전체로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요?
2: 네, 그 종교마다 결은 조금씩 달라도 본질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종교환경회의에서 함께하는 단체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번 복날 채식 캠페인에 불자님들 뿐만이 아니라 가톨릭 기후행동 활동가분들 또 가톨릭 신자분들도 많이 서약에 동참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힘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종교환경회의뿐만이 아니라 종교계 여러 단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보겠습니다.
1: 네. 자, 이제 삼복더위 중에 말복이 남았고 아직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작은 자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2: 네, 큰 더위가 온다는 대설을 지나 이제 말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선은 한여름의 정점이자 가장 더운 시기라고 합니다. 지치기 쉬운 몸과 마음에 제철 식재료들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채우시면서 생명과 환경을 함께 살리는 채식 한 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1: 예, 고맙습니다. 불교환경연대의 김희선 활동가님이었습니다. 활동가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정석입니다. 여름날의 추억.

네, 바로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오늘은 천주교에서 매년 7월 넷째 주 일요일에 기념하는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지난 2021년에 제정됐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하면서 교회가 노인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둘 것을 요청하고 노인들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삶과 신앙의 경험을 물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첫 노인의 날 담화 주제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로 정하면서 온 교회가 노인들 곁에 있을 것이며 노인을 위해 마음을 쓰고 노인을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노인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지키고 이를 젊은 사람들에게 전수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달라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손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발표한 2020년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천주교 신자 중 65세 이상 노인 신자 비율이 2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구에서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노인 신자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한국천주교 내에서 몇몇 교구를 제외하고는 노인 사목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천주교는 노인의 날 제정 취지에 따라 노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뿌리를 지키고 이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사목자들과 모든 세대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이죠. 노인의 날이 한국교회 안에서 노인의 역할을 증대하고 신앙의 전수자라는 노인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7월 넷째 주 기념하고 있는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들을 보겠습니다. 한가람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저무는 햇살을 보면서 살짝 가을빛이 도는 것을 느낍니다. 폭염도 즐기면 추억이 됩니다. 하셨네요. 예, 그런 취지로 앞서 또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을 전해드렸어요. 뜨거웠던 여름도 우리 아름다운 추억이 많잖아요. 더워서 더 즐기고 행복했던 기억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젊은 또 여름날이니까 이 더운 여름도 우리가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309 쓰시는 분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1324 쓰시는 분,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언제나 조상이 있기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후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공경하는 마음으로 노인들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4831 쓰시는 분, 정답은 2번입니다.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셨어요. 1132 쓰시는 분, 정답은 2번입니다. 종교를 갖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하셨어요. 네, 오늘 명언일기에서 몸 건강만큼이나 마음 건강과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는 여러 종교의 또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대종사님의 법문, 몸의 병은 의사에게, 마음의 병은 우리 종교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도덕을 알아서 마음병을 치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또 우리 교무님들이나 우리 또 교도님들 다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원불교는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이니만큼 마음을 잘 챙겨서 정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또 많은 역할을 또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선정희님, 오늘 하루도 일 잘하고 퇴근하면서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면 좋다는 정산종사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고 살다 보면 다투고 속상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시면서 그 원음 방송을 들으면서 일을 하다 보면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웃음이 절로 나오면서 일을 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3391 쓰시는 분, 둥근소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조만간 건강과 관련해서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처음 검사할 때도 꽤 아파서 걱정이 되고 긴장도 됩니다. 검사 결과가 생명감 있고 건강하게 나올 수 있기를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 희망드려봅니다.

이웃종교 불교환경연대 활동가 일자리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아, 하면서 활동가분들 같이 응원드립니다. 아,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그 정밀검사가 있군요. 사실 가장 그 긴장되고 걱정되는 순간입니다. 아, 정밀검사를 또 다시 받기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둥둥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건강이 또 회복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우리 뒷번호 3391 쓰시는 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밀검사 받기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적으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면 몸의 병도 다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 가득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삼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삼지구 A6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슨 일이나 준비가 없는 일은 분망하고 질서가 맞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예의 실현이 먼저 연마와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혼자 있는 때에 방심하고 몸을 함부로 가지면 남이 있는 때에도 그 습관이 나오게 되나니 옛 성현의 말씀에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하신 것은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곧 둘 아닌 까닭이니 예를 행하는 이가 먼저 주의해야 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께서는 혹시 책, 이 책을 자주 읽으십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점점 침침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책을 읽기가 쉽지 않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돋보기 안경을 이용하면 그나마 수월하게 독서가 가능하더라고요. 무더운 날씨 탓에 바깥 활동하기가 무척이나 힘든 요즘 아니겠습니까? 반면에요,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기에는 더없이 좋은 계절, 바로 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멋진 노래로 오늘 시작해볼까요? 패티김입니다. 사랑이란 두 글자.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군복무와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목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물론 뭐 말씀 안 드려도 무척 더운 날씨에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요. 이제 저녁 시간이 됐네요. 그래도 열기는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이죠. 때문에 잠깐 바깥에 나가기도 참 겁이 나고요. 몸에 땀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진짜 사우나 온 것 같아요. 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뭐 라는 그런 말도 있긴 한데 그래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상책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계절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요, 무리하게 이 바깥 활동들 하시기보다는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무래도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집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다른 거 말고 그 시간에 독서하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아 독서는 찬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선선한 가을이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뭐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지만 여름도 역으로 생각하면 독서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눈이 좀 침침하고 해서 예전처럼 책을 잘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멋진 발명품 돋보기 안경이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도구도 있으니까 이참에 보려고 마음먹었다가 그냥 꼽아만 두었던 그런 책들 혹시 책장에 있다면 한 권씩 꺼내서 망중환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 날씨가요, 아무리 덥고 습하다고 해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인생의 좋은 노래와 함께 좋은 책 한 권 같이 곁에 두신다면 오늘 저녁은 꽤나 멋진 시간 또 꽤나 멋진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또 3부하고 4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리퀘스트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음악다방, 은다방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름날 저녁 낭만적인 시간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2시간 멋지게 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주연의 노래를 한 곡 더 전해드리죠. 비행기 편지.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값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68.16원, 경유는 1,851.38원으로 전날보다 각각 0.01% 그리고 0.04%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4주간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할 때 최고 가격을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고요.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소폭이지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 수가 13% 늘어나는 동안 내연기관차는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667만 6천 대로 지난해 말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인구 1.92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한 셈입니다. 내연기관차 누적 등록 대수는 6개월 전보다 1.3% 감소했고, 반면에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6개월 사이 13.1% 증가했습니다.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인천 강화 지역에 이어 계양구에도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강화군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계양구에서도 말라리아 군집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두 번째 경보를 발령했다 하면서 야간 야외 활동 자제와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말라리아는 암컷 얼룩 날개 모기에 물려 감염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및 오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영남권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밤에도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도 폭염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 부산 모두 2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4도, 광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전국에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가 이번 더위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안다성이 부르는 라큰파로시타 그리고 박경원의 나폴리 연가 두 곡 다 탱고 리듬을 바탕으로 한 노래고요. 안다성의 라쿰파루시타, 이 라쿰파루시타가 무슨 뜻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요게요, 스페인 말인데, 작은 거리의 행렬 또는 가장 행렬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 때, 연상이 되는 그런 노래고요. 이 노래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탱고곡 중에 또 한 곡이래요. 뭐 나폴리언과 나폴리아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거기에 사랑의 노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멋진 노래와 이야기로 같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앞서 제가 독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충북 음성의 노영구님께서 대소 도서실,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도서실에 가면 에어컨 시원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책은요, 컴퓨터 탁 검색해서 치면 책장 번호가 딱 뜹니다. 도서실에서 책도 읽고 더위도 피하고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요즘은 지자체에서 이 도서실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집 동네 곳곳에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번 가보시면 시원하게 여름 더위도 좀 피하시고 또 지식의 양식도 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더울 때는 은행 가서 피서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독서실 좋습니다. 말그노스님도요 신청곡과 사연을 문자로 보내고 눈 감고 옛가요 감상하는 아인시간이 마음의 독서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 그럼 눈 감고 한 곡 더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대구 최용환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정은숙입니다. 동백아줌마.

정겨운 옛가요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 1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전주 현동수님의 신청곡으로 1부 마무리할게요. 박일남입니다. 마음은 서러워도.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럭 제1 풍경채.
2: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형으로 그린 이론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6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여름 한복판에서 힘든 날들이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잘 넘겨야죠. 그 중에 하나는 아인이지요. 부산의 은하수님께서 예, 사연과 함께 박재란의 님을 청해 주셨어요. 네, 더운 날씨에 여름의 한가운데서 아인을 이렇게 소중히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요.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박스, 논산지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이와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목아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실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일찍부터 찾아주시고 예, 사연 주신 여러분들 소개를 좀 하고 또 음악 듣도록 하죠. 인천 부평에서 말구노스님께서요. 어제는 정말 감동의 밤이었어요. 직접 불러주신 동백아가씨, 바닷가에서 모닥불, 진주, 조개잡이 명곡을 열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 주시면서 와주셨고요. 저 어제 또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닉네임 하나 또 받았잖아요. 네, 은미자. 동백아가씨 부르고 나서 우리 저 엘살바도르 강태형님께서 저보고 은미자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 행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엘살바도르는요 장마철이에요. 이렇게 사연을 덧붙여 주셨는데 어제 저보고 은미자라고 네, 닉네임 뭐 저음가수 뭐 닉네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금채원 기사님이요. 7시 미리 켜고 있었는데 차에 타신 손님께서 아이고 좋은 음악을 듣고 다니시네요 이러십니다. 제가요 아주 단단히 7시 은다방 네, 미자 씨에게 바람이 났답니다. 이렇게 금채원 기사님도 저한테 은미자라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은미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성북동 배용주님. 찜통 더위와 열대야로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들 잘 챙기시고 힘내고 파이팅입니다. 저는 금호동의 젊은 내 고향을 신청해 봅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서울 개인택시 김종윤 기사님도 자리하고 계세요. 포천은 포가 천가 천개, 삼천포는 삼천개. 아, 요거는 한아름님의 사연이었군요. 김종윤 기사님. 휴가철인가 봐요. 시내 차가 조금 한산하네요. 더운데 청자 여러분 몸 건강히 잘 챙기시고요. 저는 울건 없는 박달재를 또 이별의 인천항을 노량진의 밤 신청해봅니다. 더운데 수고하세요. 그중에서 박지영의 노래로 선곡해봤습니다. 인생수첩이 이어집니다.

아, 오늘 기분 좋으시대요. 예, 저 사연도 소개되고 신청곡도 나와서 너무 좋으시다고 우리 서울 개인택시 김종일 기사님께서 지금 또 문자 주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수원에 살고 계신 임순자님께서 경부선 열차를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경부선 열차라는 노래는 음원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혹시 김우정의 경부선 천리길을 신청하신 거 아닌가 한번 여쭙습니다. 네, 아니시면 다른 노래 한번 더 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좀 또 이어가 볼까요? 해운대에 살고 계시는 김철곤님께서 애청자 여러분 날씨가 너무 칼칼하고 무덥지요. 이 더위도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사라져서 시원해지겠죠. 다 함께 참고 기다려봅시다요. 이렇게 이야기 주시면서 문주란의 초원에 꽃을 청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는 우리 대구 북구의 윤형준님께서 대구는 지금 이 시간도 매미소리가 요란합니다. 다음 주가 더위 최대 고비인데 저는 며느리들을 포함한 온 가족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해외에서 아인 청취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우선 가족들과 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이 플레이스토어나 또는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원음방송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예, 다운받아서 바로 원음방송 전세계 어디서든지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잘 모르시면 며느님이나 손주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청해 주셨네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멀리 엘살바도르에서 글 보내시는 애청자분 정성이 대단하네요. 이참에 유럽에서도 애청자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방현재님. 예, 저 3부 4부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음악다방 은다방인데요. 이거 은다방으로 전 세계 한번 재패해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네, 좋습니다. 3부 리퀘스트 뮤직 은다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해운대 방현재님의 신청곡으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성입니다. 능금꽃.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한 아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여전히 더위는 우리 곁을 지켜주네요. 인생은 멋진 소풍처럼 아인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오늘도 은다방에 출석합니다. 제 신청곡은요, 유승엽의 슬픈 노래는 싫어요입니다. 은다방에서 조용히 듣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독서실 가서 손녀 데리고 도서실을 한 번씩 가는데 머릿속에 저장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주순희 할머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유승엽의 슬픈 노래는 싫어요. 3부 문을 열고 은다방 문도 함께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리퀘스트 뮤직과 이야기가 넘쳐나는 음악다방 은다방입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어서서들 자리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DJ 은과 함께하는 은다방 도성의 배신자 함께하셨습니다. 뒷번호 5584 쓰시는 청취자께서 배호 버전으로 청해 주셨는데 보니까 배호 가수도 이 배신자를 부르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도성 음원이 있어서 배호 음원은 저희가 한번 잘 확보해서 다음번에 한번 배호 버전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아인과 함께 할래요. 전북 부안에서 이자은님 음악다방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대구 북구 주순이님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조용히 옛날을 되살려 너무 좋았습니다. 조금 전에 청해 주신 노래 슬픈 노래는 싫어요 직접 청해 주셨죠. 예, 추억이 떠오르셨다고. 구경옥 님도 오랜만에 유승엽의 노래 참 좋네요. 은다방 입장했습니다. 박수 박수 모두 들어오세요. 웰컴 해주셨어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동네 구경옥 님께서 청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인데요. 역시 이게 마음이 따뜻한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외부에 나갔더라도 힘들게 애쓰는 타인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친구 중에 제일 좋은 친구는 역시 아인이에요. 부산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위가 심각하답니다. 아까 낮에 일을 보러 가는데 39도를 육박한 기온인데 글쎄 아파트 외벽에 밧줄을 타고 도색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모든 업종의 일을 마음이 아픕니다. 생업에 종사하시잖아요. 폭염에 모두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과 함께 글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더운 날씨 얼마나 애를 쓰고 계세요. 한 분 더 계세요. 더운 날씨에 우리 여기 있습니다. 예, 경기도 안양에서 진윤철님도 따뜻한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 찜질방 같습니다. 도로 아스팔트 공사하시는 분들이요. 모자, 목에 손수건, 장갑, 안전화에 정말 말이 없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진짜 수고하십니다라는 말밖에 못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걱정 어린 마음과 함께 주셨네요. 애쓰시는 여러분들, 또 마음 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청해 주신 우리 구경옥님께서 김해일의 돌아와요 충무왕에 청해 주셨는데 요게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보다도 먼저 발표된 원곡 버전입니다. 한번 가사도 살짝 다른데 멜로디는 같고 하니까 새로운 분위기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구의 허웅님께서 오셨는데 오랜만에 문자 주셨어요. 글 쓰는 것이 서툴러서 좀 힘들어요.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경부선 천리길 듣고 싶어요. 청해 주셨고요. 요 노래는 우리 아까 수원의 임순자님도 청해 주셨잖아요. 예, 맞다고. 네, 김우정의 경부선 천리길이 맞다고 그러셨어요.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저보고. 네, 동백 아저씨 화이팅 해주셨어요. 충북 음성에서 노영근님께서. 네, 닉네임이 하나 또 생겼네요. 동백 아저씨입니다. 네. 그 어릴 적에, 예, 어릴 적에 삼촌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삼촌께서 그 유성기라는 희한한 기계를 가지고 와셔서 정말 신기했던 기억이 있다고 대구 남준호님이 네, 예, 추억의 이야기를 또 주셨습니다. 네, 그때 들었던 노래들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예, 추억의 은다방입니다. 두 곡의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리면서 예, 3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줄 첫째 예, 줄 가운데 앉아계신 인천의 도건님이 청해주신 송춘희의 수덕사의 여승, 그리고 은방울 자매의 삼천포 아가씨는 안산 한아름님의 신청곡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대구 달서구 김사목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백설이의 아메리카 차이나 타운. 이 노래 들으면서 4부 함께 시작했습니다. 들꽃님도 계시네요. 오늘 바쁘시대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부산은 122년 만에 더위라고 해요. 햇볕이 산에 닿으니까 따가 따가 하더라고요. 오늘은 부엌 일이 바빠서 좀 열심히 듣기 모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바쁘신가요, 들꽃님? 4부입니다, 지금 벌써. 또 멀리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애청자 가시도친 장미님도 함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노래는요, 인천 왕 애청자님의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두 곡의 노래가 이어질 건데요. 먼저 왕 애청자님, 한낮에 불가마 속 폭염에 흘러내리던 땀방울을 선선한 바람이 식혀주는 고마운 저녁입니다. 모두 모두 잘 지내셨죠? 아이님들 오늘도 더위에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응원하면서 즐겁게 청취하고 있답니다. 이용숙의 그림자 청해 주시면서 사연 주셨고요. 또 대구에 계신 우리 남준호님께서 나훈아의 고향의 그림자를 청해 주셨어요. 아, 나훈아의 낙엽이 가는 길을 청해 주셨어요. 예, 낙엽이 가는 길. 근데 저희가 낙엽이 가는 길은 음원이 없고 그래서 대신 다른 노래를 한 곡 선곡해봤습니다. 우리 나훈아의 고향의 그림자라는 노래. 아, 고향의 그 사람. 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군요. 그래서 두 곡의 노래를 이어서 들려드리고 오겠습니다. 이영숙의 그림자와 나훈아의 고향의 그 사람입니다.

언어와 생활 풍습만은 다르지만 삶의 생존 방식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함께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구촌 끝까지 영원한 친구가 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멀리 엘살바도르에서 강태영님께서 지구촌 반대편에 계시지만 우린 친구라고요. 고맙습니다. 새벽 시간에 늘 함께해 주시네요. 그리고 앞서 2부에서 저희가 금호동의 젊은 내 고향 들려드렸잖아요. 우리 부산 진구 최배련님께서 아 언젠가 듣고 싶어서 신청했던 그 노래인데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고요. 7월도 끝자락이네요. 정말 뜨거운 8월이 오는데 모두들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에 살고 계신 진윤철님께서 청해 주신 윤신의 열애 네, 신청곡 준비되어 있고요. 또 김미성의 먼 훗날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영월애님께서 지금 고향 영월로 내려가시는 중에 창가에 기대서 아름다운 인생 듣고 계신데요.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 현동수님께서는요.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오랜만에 논에 나가봤더니 글쎄 벼이삭이 올라왔어요. 하시면서 사진 찍어주셨어요. 아 벼이삭 많이 폈네요 정말. 무더위에도 열일하고 있습니다. 뒷번호 5584 쓰시는 우리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몸에서 그냥 비가 줄줄 오는 것 같아요. 모두 모두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부 주셨고요. 또 우리 나영우님도 자리해 주셨어요. 축구 좋아하시나 봐요. 손흥민 선수가 미국 프로축구에 지금 프로축구에 나가 있잖아요. 올스타전 MVP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축하합니다. 손흥민 선수. 저도 축구 좋아합니다. 대구 북구 윤형주님께서는 이제 며느님하고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떠나신다고 했잖아요. 앱은 설치돼 있습니다. 꼭 함께 아인을 듣겠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춘식님의 사연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할 건데요. 아름다운 인생 추억의 노래에 취해 이 시간이면 돈도 싫고요. 사랑도 명예도 싫은 시간입니다. 오로지 라디오에서 나오는 추억의 노래만 들리지요. 홍민의 석별. 20대 때 유행가였습니다. 노래 목소리도 좋았고요. 또 여의도에 가서 음반가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반가게를 하셨군요.

사람은 누구나 소리 없이 흔적도 없이 헤어지죠. 아름다운 인생 가족 여러분들, 건강한 여름날의 추억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석별을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사연과 함께 청해 주신 노래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여러분 내일 금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잊지 말고 찾아오십시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가미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자각으로 직연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칭찬이 돌아오고 해로운 일을 하면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간혹 내가 마음을 다해 선한 일을 하고도 주변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바람에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또 항상 맑은 마음씨로 남들을 보살피며 살아왔지만 정작 복을 받아 누리기는커녕 여전히 형편이 어렵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성껏 복을 짓고 있으면서도 그 복이 지금 당장 내 손에 돌아오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챙겨야 할까요? 내 마음속 서운함을 넘어 참된 복을 바라보는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장미의 물같이 바람같이 듣고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자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쏟은 정성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또 남들에게 선한 일을 즐겨 행하면 당연히 복이 돌아오는 게 이치인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도 도통 복이 오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7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을 지으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복의 반을 받아버리는 것이니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희망하는 목돈을 모으려면 먼저 헛된 씀씀이를 줄이고 차곡차곡 종잣돈을 모아나가야 하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 바라는 참된 복락도 이와 다르지 않을 텐데요. 복을 지어가면서 당장 그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탄하기보다 아직 내 마음의 복전을 온전히 채우지 못했음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80장 세상에 내 한 몸이, 성가 84장 한 마음 한 소리로, 성가 99장 대종사님 펴신 뜻을.

착하고 좋은 일을 행하면서 남들이 내 정성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쩌면 조금은 아쉬운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선한 말과 온화한 행동이라 해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순간 그 마음 바탕이 지닌 순수한 빛이 조금은 옅어지기 마련이니까요. 덕을 베풀 때도 도움을 받는 이가 모르게 넌지시 뒤에서 감싸주는 음조하는 덕이 훨씬 더 크다 하신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어가는 복 역시 남들이 당장 알아채지 못하는 음복일 때 그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축해둔 돈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든든한 이자가 붙듯이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묵묵히 쌓아가는 복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단단해지기 마련인 거죠. 무엇이든 채 여물지도 않은 열매를 서둘러 따버리면 그 뒤에 찾아올 훨씬 풍성하고 탐스러운 수확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당장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안에 정성과 복을 지음이 모자랐음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좋은 송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지호우의 가장 판이 큰 회상, 박재환의 일범다지.

정산 종사님께서는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복의 반을 받아버리는 것이니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할지 생각할지언정 당장의 복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좋은 일을 행하면 내 정성을 남들이 알아주고 따뜻한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 역시 우리 삶에서 누리는 소중한 복락이 되곤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복을 짓자마자 남들의 칭찬으로 그 보상을 받아버리면 훗날 내 삶에 훨씬 더 크고 단단하게 돌아올 참된 복의 절반을 미리 꺼내 쓰는 것과 다름없을 텐데요. 그러니 내가 쏟은 정성을 남들이 당장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할 필요도, 당장의 커다란 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오는 복을 아끼면 오래도록 복을 받는다 하신 정산종사님의 말씀처럼 누군가의 칭찬에 연연하기보다 남몰래 복을 짓는 그 자체의 순수한 즐거움 속에서 매일을 가꿔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해문이 끝곡으로 이수진의 님과 함께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방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법신불장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유명한 임재선사 어록에 보면은 너희 한생각 마음의 청정한 밑은지에 너희 집안의 법신불이다. 그 집안 법신불도 될 뿐만 아니라 너 자신 법신불이라고 하죠. 무엇이? 청정한 빛이. 사실 이론의 그 이치란 자체가 빛이거든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는 무한한 빛이다. 광명이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 내 몸 안에 법신이 들어있고 또 우리 집안 멀리 바라보지 말아라. 멀리 찾지 말아라. 너희가 사는 그 집안 거기에 법신불이 계시다 하는 것을 예,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범기 어록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체 모든 부처님 몸은 곧 한 부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처님하고 3천년 전에 즉 현실한 부처님이죠. 그럼 뒤에 우리들하고 떨어져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육신이야. 난 곳이 닳고 예, 산 곳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사실 그 마음을 통하는 건 똑같잖아요. 물론 이치를 밝혔느냐 못 밝혔냐 즉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또 마음이 정말 부처라는 사실을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하는 건 있을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근본 마음 근본 이치까지 변형이 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 마음 또는 지혜, 유신력, 무예심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없느냐? 있다고 말이죠. 그게. 우리가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이렇게 세우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교단경 보면은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으로 일어나는 것이니 자성이에요. 자성. 내 자성에서 일어난 겁니다. 내 밖에 어디 다른 데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요동치는 거다 말이죠. 어느 때나 생각에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 자기의 법신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 또는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음자리 하나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청심. 마음 맑으면 됩니다. 이 청심이라는 게 무슨 부자라고 해서 뭐 고관대작이라고 해서 어떤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마음이 맑고 참 어렵게 사는 민중들이라고 해서 마음이 흐리고 큰 아이다. 마음 맑히는 건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깊은 수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문의 유무나 뭐 재산의 유무나 이런 아무 관계없이 내 마음 내가 밝히는 것이 결국은 법신불과 가까워지고 또는 법신불에 합치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부처를 봐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경계하여 비로소 얻게 되니 구태 이곳까지 올 필요가 없느냐. 아 그렇죠. 우리가 때로 어디 이제 신앙단 수행단체라고 봐야겠죠. 수행단체가 있다. 그럼 찾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찾아가서 못 얻는 거나 결국 마음 하나 밝히자고요.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맑게 하고 이것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문 열고 나가서 어디 어디 갈 필요가 없다. 그게 육교 대사는 너의 앉은 자리, 선 자리, 이루는 자리 그 자리에서 마음 맑히고 마음 밝히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광명이 솟아서 그 지혜가 되고 복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들을 해놓은 것 보면은 결국 성자들이 그 마음은 깨달음은 같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하엄경론에도 보면은 무릇 유정의 근본은 지혜에 의해 원을 삼고 이제 지혜로 지혜의 바다로서 이제 근원을 삼고 함식을 우리는 법신을 총괄의 체를 삼거니와 이게 함식이죠 함식. 모든 식을 먹으면 일체 생명들은 그 모든 법신을 통해서 체를 삼는다. 다만 정이 생기기 때문에 지가 막히고 그리고 정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치가 막힌다. 정이 뭐예요? 벌레망상이죠. 결국 뭐 사단 칠정 그런 식으로 칠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칠정이란 그 자체가 결국은 벌레다. 이 벌레가 일어남으로써 결국은 지혜가 막혀야 된다. 상변체수 그러니까 상의 변함으로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 그 체도 타라진다. 근본을 통달하면 정이 망하고 마음임을 알면 체가 합한다. 그러니까 근본을 요단하게 되면 그 정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죠. 없어져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놔둔다고 그래서 일체 벌레 망상이 사량 개교 등등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습이 있고 심습이 있습니다. 행동을 해서 내 육군 농작을 해서 지어놓은 어떤 습성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신라 때 그랬잖아요. 그저 김유신 그분이 퇴청을 하면 다시 한번 조정해서 이렇게 퇴근 요새 말 퇴근하면은 천관이라는 기생집을 꼭 들렸답니다. 이게 말이 저절로 가는 거예요. 리스크리 습성이 됐어요. 말이 저절로 가요. 뭐 이리저리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안 해도 의뢰에 퇴청을 하면은 그 말을 타고 퇴청하면 그 말이 그 집 가. 그래서 뭐 술 한잔 하고 이제 본가로 돌아가. 이제 그것을 안 어머니께서 앞으로 삼국을 통일해야 하고 이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을 대장부가 그깟 기생 하나 떨쳐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큰일 하겠느냐 등등의 꾸지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리라 했는데 그날 또 퇴청을 하니까 말이 그대로 가요. 말이 이리 가냐 저리 가지 않는데 저대로 간다. 왜? 말은 그 습이 쩔어 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 말은 머리를 치고 다시는 가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말로서의 행습입니다. 우리 갔으니까. 그러면 심습을 또 그냥 보이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고 의식도 않고 방향성을 이야기도 않는데 아 저절로 그 마음에서 나온 습성이 꽉 쩔어 이것이 문명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문명이에요. 이 문명이 다 가리기 때문에 근본은 통달했어도 결국은 그 청들이 다시 말하면 이런 행습이나 심습 이런 것들이 쩔여서 근본을 알지도 못하고 지심체합이라 마음 알았다 할지도 본성에 합의를 못해. 그래 통달하면 정이 망하고 마음임을 알면 체가 합한다. 그래서 결국 근본을 통달하면 습성이 결국은 없어지고 역시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본체의 본성에 또는 본 진리에 합의를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도노입도 요문론이라는 그 유명한 이제 책이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냐을 아는 것이 실상 법신이요. 불계심. 마음이 흩어집니까?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불계 불매 어둡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냐. 불념 물들지도 않는다. 원래 근본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 청명의 마음, 청명지심이죠. 그러니까 맑고 밝은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근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바로 실상법신이다. 실상법신, 실상법신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그래서 내 마음 보이지도 않으니까 참 우주 어떻게 통하냐. 다시 말하면 법신을 이루다 진리하고 어떻게 통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일통이 되어 있다. 마음이 만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공덕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덕도 결국은 진리를 알아야 진리 그대로 나타나는 그 자체가 공덕법입니다. 이런 진리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사은인 것처럼 역시 마음을 알고 만상을 알았을 때 공덕을 베풀 수 있는 뜻이 힘이 생겨야 된다. 마음이 무심임을 아는 것이 법성법신이다. 무심이죠.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내놔라. 아니다 순사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뭐냐? 마음 내놔봐라. 이렇게 했을 때 뭘 어떻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죽비를 들여서 등을 친다거나 아니면 주먹을 쥐고 얼굴을 친다거나 아니면 코를 비튼다거나 그게 마음이다. 그게 등을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코를 비트는 그게 지금 마음이야. 마음. 내가 마음 맡아낸 거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 하면 사실 우문인지도 몰라요. 어리석은 물음이죠. 마음 내놔라 어떻게. 그럼 당신 마음 먼저 내놓으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모의 마음을 내놔라 하고 했을 때 이제 마음을 내놓은 거죠. 그게. 이제 그것마저도 결국은 이렇게 소멸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제 가야 한다. 또 근기 따라 응하여 설법하는 것은 응합시다. 응합시다. 숙이 설법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부처님들께서 성자들께서 설법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설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물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근기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 지식이나 지혜의 심퇴를 엿볼 수가 있다. 이거 숙이 설법 아닙니까? 숙이에요. 그 사람의 기틀을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무엇을 알고 있느냐 깨달았느냐 하는 걸 따라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엉뚱한 얘기를 하면 먹기 생각을 안 죠.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다. 도가 뭐냐고 묻는다거나 부처가 뭐냐고 묻는다거나 할 경우에 너는 얼마나 공부했냐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르이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때 스승이 이제 법문을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형상이 없어 얻을 수도 없음을 아는 것이 허공법신이다. 이게 여러 가지 허공법신이 무슨 응합법신이 등등 했지만은 계속 한 자리예요. 법신불 이론 자리, 이론 법신불 자리. 그 진리 하나 끼치면 삼천대천 세계에 널려 있는 모든 경전 또는 모든 진리 있지 다 섭렵할 수가 있다. 한 생각 움직이지 않냐고도 다 할 수 있다. 한 마음 내지 않냐고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공부하는 묘 아닙니까? 송하기를 법내 생어성하고 법은 이에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성심에 발현했어요. 성품이 바로 법이다. 그러니까 성위에서 발현되는 그대로가 법이다. 그 말이죠. 신자 아유군이라 몸이라는 건 이제 나의 육체를 이루는 것이다. 몸은 육체죠. 그래서 불은 심리등하니 부처는 이의 마음 속에서 온나니 비기체비비니라 내 몸에 갖춰져 나는 게 아니어라. 이게 뭐냐 그러면 법신불력입니다. 법신불력이에요. 법은 성품에 나오고 몸은 이 육신 나서 이 육신 외에 다른 몸이 어디가 있습니까? 너는 너의 몸이 있고 너는 너의 또한 너의 몸이 있고 나는 나의 몸이 있다. 또 부처도 심시불 마음이 부처 아니에요. 성법심불 이거 어떻게 변형을 시킬 수도 없죠. 이게 돼 있으니까. 부처는 이의 마음 속에서 부처는 스스로 공부를 해서 얻어져야지 깨우쳐져야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부처는 이룰 수가 없다. 금생에 못했으면 다음 생에 오고 다음 생에 안 되면 그 다음 생에 오고

때로 아쉬운 소리 내서 그것 좀 달라고. 쫙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냥 그것 좀 달라고. 헐랑아도 모르지만은 아쉬운 소리 하나 사지 않냐고. 돈도 드리지 않냐고. 어떤 수고도 드리지 않냐고. 그대로 내 몸에 갇혀 있는 사실을 알아버리면 되잖아. 법신 심태, 법신은 마음 이면에 있는 것이오. 근데 마음이 일단 이전에 있다. 그 이전에 분명히 있다. 원리우 우궁장이라 둥근 진리는 우주 하늘에 갈랐어라. 이게 말이니까 우주라고 그랬지. 어디 우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 밖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벗어나서 보면 또 우주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중중무진일 수밖에 없다. 욕적 명청물인데 밝고 맑은 부처를 증등하고자 할진대. 근수물 정량하라 부지런히 닦아 게을러 어진거리지 말라. 중생의 탈을 벗고 부처의 법신을 입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진리의 길을, 수행의 길을 밝혀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된다. 그러셨지만은 그게 쉬운 문제입니까?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자. 이것이 공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마녀 보느니라. 그랬으니까 우주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자는 집이다. 지붕이다. 크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면자와 지부자가 계람된 모습. 여기에서는 발음과 모양자 역할을 하고 있다. 우자는 본래 지붕이나 처마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전통 가옥에 있는 처마는 높게 솟아오른 곡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감겨져 내려오는 모습을 하고 있다. 우는 지붕, 처마, 굽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게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넘기겠습니다. 주는 역시 같은 의미예요. 무한한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는 집이나 주거, 하늘, 또 집면자와 말매물류자가 결합돼서 이루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주는 천지사방과 고왕급내다. 고왕은 우고 급내는 주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세계 또는 천지간 만물을 포용하고 있는 공간, 자연 또는 두라고도 한다. 질서 있는 통일체, 또 가운데 물질과 복사가 포함한 모든 공간. 그게 문자는 자연계에서 오래 옛날부터 지금까지를 일러 우라 하고 사방과 위아래를 일러 주라 하였다. 이제 왕고 내금 미지주요 사방상하 미지우라.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이야기하고 이건 이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시공이 바로 우주다. 그럼 그 얘기죠. 그게 시간 공간을 통틀어서 결국은 우주라 간다. 그러니까 우주가 현재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또 넓고 또 넓고 우주가 중중무진해요. 얼마나 높고 크고 그런지를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넓고 큰 우주도 이론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이론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이론 진리의 안에 약간 이제 작용이죠. 조화 이런 것들이. 또한 한대각대의 장형은 우의 겉은 담이 없고 주의 실마리도 또한 답이다. 우지표 무국 주지 단 무궁이라. 담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 외에 무엇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예, 설사 또 있다 한 날, 또 이렇게 이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진리를 벗어난 건, 만물은 물론이지만 우주 자체도, 공간 자체도 벗어난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신발에도 함이 없다고. 그, 조금 엿불라고 해도 엿불 수가 없어요. 근데 철학은 우주, 즉, 모든 공간, 시간, 물질과 모든 것을 통칭하며 물질의 전체이며 물리학과 천문학 최대 연구 대상이다. 철학은 세계를 지칭하는 말로 시간이 무궁무진하고 공간은 무한.

0: 대로 존재하며 질량은 무한대로 있다. 이제 질량 불변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서 사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성자들이 정말 대각을 이룬 성자들이 무슨 천문을 모르겠습니까? 물리를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고 말이에요. 다 알아요. 단 마음을 쓰지 않을 뿐이다. 그 방향에 주력을 하지 않을 뿐이다. 몰라서 주력 갖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쓰겠죠. 그렇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을 아니하고 중생 제도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제외하고 이제 성의품 26장에 보면은 허공복계를 소유해서 이전 등기를 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허공복계라는 게 바로 이런 진리다. 이게 이런 진리를 깨쳐야 너의 영역이 넓어진다.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그 놀이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마당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제 이 마당 안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든지 해놓고 이제 몇 명의 친구들 앉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돌 사금팔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 땅이 되는 거지 이게. 이게?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내 땅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내 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영역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이제 제일 이제 1등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허공복계 주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인. 아, 깨치고 아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전 등기를 얼마만큼 했나. 등기를 해놔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놔야지 확실히 이것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해가지고.
1: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어제 안 들어왔어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준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15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자동차 타이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타이어 교환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모가 심한 타이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제동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고속 주행을 할 경우 타이어 파열로 인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부위 못지않게 수시로 타이어 공기압이나 파손 부위를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의 구동 방식에 따라 마모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륜 구동형차는 앞바퀴, 후륜 구동형차는 뒷바퀴가 더 빨리 마모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타이어 위치를 바꿔주어야 하는데요. 약 1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했을 때 타이어 상태를 살펴서 앞뒤 위치 교환을 하는데 보통 X자 형태로 바꾸면 됩니다. 또 앞바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고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앞바퀴에 상태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나 지혜 어두워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나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됨으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라. 수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특히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28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치 않은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울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울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때 너무도 늦어버렸어. 모든 게 변해버렸어. 나는 너무도 초라했던 내가 너에게 말할 용기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었지.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으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서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0: 또한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호우 발생 시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또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와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집이나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물에 잠긴 집안은 환기시킨 후 들어갑니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먹지 않고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조사 후에 사용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잘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해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화합하지 못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져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삼할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대정경 이훈품 4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덕은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바깥 지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6장 법문입니다.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평소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며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옷은 헐렁하고 최대한 가볍게 입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심장도

0: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증 등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고 노인이나 영유아,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입니다. 폭염,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준비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신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참황지원도 너무 급해 어찌할 줄 몰라 갈팡질팡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신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느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유훈품 3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해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 품삯은 바로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바로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바로 참해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부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 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원불교 중앙총부 대종사 성탑 앞에 배롱나무 꽃이 참으로 예쁜 7월의 끝날입니다. 여름에 들끓는 공기만큼이나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와 스마트폰 알림, 우리의 뇌를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만들지요. 아침 명상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벽한 차단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외부의 파도와 상관없이 잔잔하게 흐르는 마음의 바다로 향하는 시간.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깃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해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여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신성품 3장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본래 재질이 둔하운데 겸하여 공부하운 시일이 아직 짧사와 성취의 기한이 아득한 것 같사오니 어찌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질의 유무나 시일의 장단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정진하고 못하는 데 큰 관계가 있나니 누구나 신, 분, 의, 성만 지극하면 공부의 성취는 나를 기약하고 가히 얻을 수 있나니라.

누구나 신분 의성만 지극하면 공부의 성취는 나를 계약하고 가히 얻을 수 있나니라.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페르난도 솔의 판타지 작품 54 듣고 계십니다. 줄리안 브림과 존 윌리엄스 두 대의 기타 연주입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작은 손에 걸리어 큰 선을 행치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리어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복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남에게 좋은 일을 했던 것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이렇게 홀리도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이렇듯 짓지 않은 농사에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베풀고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나누는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2교의편 제1장 이론상 제1절 이론상의 진리.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적영지의 강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 광겁의 은연자제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제2절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믿으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영지의 강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선악 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 광겁에 은연자지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제3절 이론상의 수행.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니라. 제4절 이론상 서언문.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 주, 괴, 공과 만물의 생, 노, 병, 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체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제5절 이론상 법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또는 우주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며 또는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기를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제6절 계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원불교 정전 교의편 일원상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일원상의 진리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24. 한 제자여 죽기를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25. 대종사 예외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 하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법사나 강사가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요령을 잡지 못하고 범연히 듣는다면 그 말이 다 실지 효과를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어둠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자연 반조가 되어 예외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26. 대종사 복내정사의 계시사 등잔불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 등잔불이 그 광명은 사면을 다 밝히는데 어찌하여 제 밑은 저같이 어두운고. 김남천이 사례기를 이는 실로 저와 같사오니 저는 대종사의 문화에 직접 시봉하온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사오나 모든 일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멀리서 내왕하는 형제들만 같지 못하나이다. 대종사 웃으시며 다시 송규에게 물으시니 송규 사례기를 저 등불은 불빛이 위로 발하여 먼 곳을 밝히고 등대는 가까운 데 있어서 아래를 어둡게 하오니 이것을 비유하오면 혹 사람이 남의 허물은 잘 아나 저의 그름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나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사람이 남의 일을 볼 때에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으므로 그 장단과 고절을 바로 비춰볼 수 있사오나 제가 저를 볼 때에는 항상 나라는 상이 가운데 있어서 그 그림자가 지혜, 광명을 덮음으로 그 시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 자타 없이 밝히기로 하면 어찌하여야 될꼬. 송규 사례기를 희로애락에 편착하지 아니하며 마음 가운데 모든 상을 끊어 없애면 그 아는 것이 자타가 없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 말이 옳다. 2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원만한 사람이 되어 넓은 지견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각각 한편에 집착하여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하나니 선비는 육아의 습관에 승려는 불가의 습관에 그 외에 다른 종교나 사회의 사업가들은 또한 다 각각 자기의 아는 바와
하는 바에 편착하여 시비 이해를 널리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하여 쓸 줄 모르므로 원만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한 제자 여쭙기를 만일 자가의 전통과 주장을 벗어난다면 혹 주견을 잃지 않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자가의 주견을 잃고 모든 법을 함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주견을 세운 후에 다른 법을 널리 응용하라는 것이니 이 뜻을 또한 잘 알아야 하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수행품 24장에서 27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79장 열렸네 열렸네 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3 제1회 특별 공로자 시상식에 치사하시기를. 상은 원래 몇몇 분에 드러난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남은 대중의 일반 공로도 간접으로 치하는 뜻을 표하자는 것이요. 몇몇 분을 드러난 표준으로 내세워서 남은 대중에게도 그러한 노력을 더욱 권장하자는 한 형식이므로 표창을 받게 된 분들도 그 숨은 공로를 다 표창받기가 어렵지만은 표창받지 않는 분들 가운데 혹 깊은 공로가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다 드러내어 표창하기도 또한 어려운 것이므로 참으로 정확하고 큰 시상은 명명하신 진리가 소소히 보응하시는 것이요. 인간의 시상은 그 드러난 일면을 표창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 이러한 형식의 상을 받는 동지들도 앞으로 수없이 계속해 나와야 하겠고 마음 가운데 참다운 진리의 상을 깨달아 얻는 동지들도 많이 배출되어야 우리 외상이 너른 세계에 더욱 찬란한 빛을 내게 되리라. 24. 원기 44년 5월 수의단 선서식에 훈시하시기를. 단일한 뭉쳐서 하나 된다는 말이니 우리가 잘 뭉쳐야 이 단의 원리에 개합되어 하늘의 기운 하나가 무의와 자동적으로 우주 만유를 생성하듯이 우리의 정성 하나가 새로운 도덕으로 만생을 제도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처음 이 단을 짜시고 천지의 원리를 본받아서 시방세계의 주인이더라 당부하셨나니 이 원리를 체득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영광인바 일국의 주인 되기도 힘들거든 시방의 주인 되기가 과연 어떠하리요? 시방의 주인은 나트로 나누인 마음으로는 되지 못하나니 얼굴로 주인되는 것도 아니요 지식으로 주인되는 것도 아니라 낯없는 마음, 사없는 마음으로 주인이 되나니라. 우리가 항시 이 조건으로 대조하고 반조하여 노력하면 자연히 시방의 주인이 될 것이요. 노력 없이 헛자리만 차지하면 진리의 벌이 있나니 대종사의 성덕을 힘입어 우리가 여기 참석하였으니 시방의 주인 될 자격에 모자람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자. 25. 수의단회를 개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회를 진행할 때에 천심을 가지고 천호로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니 수의단은 곧 천지의 정기를 능하여 조직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 운영에 천심 천호가 아니면 껍질 회이니라. 진리와 대종사와 우리가 둘 아닌 마음이 천심이요 그 마음 따라 팔하는 말이 곧 천원이 우리가 천인이 되어 천심 천호로서 의논을 하면 이 회상의 발전은 여반장이니라. 26. 원기 45년
회갑에 앞서 당부하시기를 금년 내 회갑에 대비하여 각지에서 여러 동지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 내가 대종사께 일찍이 이러한 인사를 받들어 드리지 못하였고 초창기 모든 동지들에게 그러한 인사를 드린 바 없거늘 어찌 나만이 이러한 인사를 받을 것이며 나는 지금 병 중에 여러 동지들의 알뜰한 정성을 받고 있으나 각처에서 혈심 노력하다가 병약한 전무칠신 동지들에게는 아직 이에 대한 교중의 재원이 서 있지 못하여 때로 내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거늘 어찌 나의 대우만을 더 받을 것이며 본교의 창립 정신과 예전 정신이 허례 낭비를 없애고 검소한 생활을 하자는 것이요 출가 수행자가 이러한 일에 일반 사회의 시범이 되어야 할 것이오늘 만일 이에 분에 넘치는 바가 있고 보면 이것이 다 도리가 아닌즉 기어이 정의를 표하고자 하는 동기들은 전무 출신 요양 대책의 재단 하나를 세우는 일로 나의 회갑을 기념하여 준다면 이것이 대종사의 근본 정신과 그 법은에 보답하는 도리도 될 것이며 전무 출신 전체가 편안할 수 있는 이 사업이 또한 내 마음을 편안케 하는 참 인사도 될 것이니 이대로 하여 적당한 날짜에 우리 예전에 준하여 간소한 의식만을 갖추어 뒷날에 법이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경륜편 23장에서 26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57장 성지순례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3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활선이 필요한 바 활선은 생활 속에서 육권을 통해하는 선을 이름이니라. 그러므로 산을 오르내릴 때는 걷는 선이요 계곡에 앉아 물소리를 들을 때는 듣는 선이요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는 보는 선이요 먹을 때나 말을 할 때는 먹거나 말하는 선이요 바위에 앉아 마음을 정하고 챙길 때는 마음선이라 할 것인 바 이 선이 과거에 하루 8시간씩 앉아 선을 하는 것보다 좋으니라. 35. 대산종사 학인들의 설교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대종사 당시에는 3개월만 훈련하고 나면 글을 모르는 사람까지도 차성이 개발되어 크게 밝아졌으나 요즘 학인들은 재주가 있어 말과 글은 잘 꾸미나 차성 개발은 부족한 듯하니 앞으로 훈련원에서는 정기 훈련으로 차성을 개발하는데 더욱 힘써야 하느니라. 3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회상에 입문하여 정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이 무겁다는 증거라.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니라. 우리가 처음 교단에 들어와 공부할 때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염불, 좌선, 강연, 회화, 일기를 했는데 꾸준히 한 사람은 모두 큰 인격을 이루었고 자기 재주만 믿고 꾸준히 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인격을 이루지 못했나니 특별한 계획을 세우려 하지 말고 정기훈련 10일 과목을 중심으로 반복훈련을 실제해야 지혜의 문이 열릴 것이니라. 3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큰 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겠다는 서원을 굳게 세우고 공부심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아무리 열애라 할지라도 공부심을 놓으면 결국 보통 사람과 같이 되고 마느니라. 대종사께서는 7세부터 열반에 드실 때까지 우리보다 억만 배 더 공부하셨고 과거 성현들께서도 공부심을 놓지 않으셨던 것은 공부하는 사람이라야 영생을 책임질 수 있는 까닭이니라. 3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8만 대장경은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가르치신 것이요 대종사께서 28년간 가르쳐주신 교법의 핵심은 용심법이라. 이는 죄와 복이 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으므로 각자의 조물주는 바로 자기 자신임을 밝혀주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정산종사께서는 항상 마음을 여유 있고 넉넉하게 쓰라 하셨고 나는 남의 마음을 고치고 가르치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고치고 가르치라 하나니 자기 훈련과 신분 검사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데 정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3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신분 검사는 내가 나를 성현 만드는 법이요 자기 검사로 인류 검사를 하는 법이라. 이는 각자의 시비와 선악을 알기 위함이요 마음의 주착과 행동의 본말을 알아 삼재력을 얻는 방법을 찾기 위함이요. 공부를 하기 전과 후에 얼마나 기질이 변화되었는지 알기 위함이니 우리는 이 신분검사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부활시켜 자신을 제도하는 동시에 타인도 제도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4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신분검사에는 당연 등급과 부당 등급과 수지 대조가 있나니 당연 등급은 사람이 마땅히 실행해야 할 바를 밝힌 것이요 부당 등급은 사람이 행해서는 안 될 바를 밝힌 것이며 수지 대조는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복을 지었는지 빚을 졌는지 점검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부당 등급을 줄이는 일이나 당연 등급을 실행하는 일을 단번에 할 수는 없어도 한 조목 한 조목 순서 있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를 이루게 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 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님 살았을 그 생활하셨을 때 그때의 영광에서 영광에서 말입니다. 주로 영광의 교통수단이 뭐겠습니까? 배지요. 예. 그래갖고요, 그, 저, 선진포에서 배 기다리다가 지금 그 입증하시고 안 그랬습니까? 그럼 배를 하시고. 또 이제 구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제가 구도 과정 속에서 영광의 길용이를 떠나버린 적이 두 번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요. 어댑니까? 두 번 떠나셨어요. 아니죠. 구도하시는 과정에서. 구도 후에 제법성지 가셨죠. 영광을 안 떠나시고 영광 그 테두리에서 구도를 쭉 하셨거든요.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실 때까지의 예, 영광을 딱 두 번 지금 그 영광에서 떠나세요.
1: 장사하려고.
0: 예. 그때 어디를 가시는 가면요. 섬에 가시는 거예요. 파시. 파시가 뭡니까? 그 지금요. 아니요. 배 지금 저 잡아가지고요. 그걸 이제 경매 붙여갖고 팔고 하는데, 그게 가산이 다 탕진되죠. 아버님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생활이 막연해지시 버린 거예요. 막연해지시기는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요. 처음으로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 파시를 가신다니까요. 그 파시를 가셔가지고 갔는데, 파시를 가실 때 뭐 타고 가셨겠습니까? 배 타고 가셨죠. 그러게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예를 들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말이죠. 이 지금요, 이 지남침 같고 기관수 같다는 것이 지금은 다양해져 버렸죠.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지금의 이 물질 문명, 발달된 물질 문명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수용하셨더라면요, 꼭 지남침하고 기관수를 예를 들으시겠습니까? 딴 걸로 들으시겠죠.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본인이 경험한 내용들이 나와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하면요. 자동차 타고 가면은요. 아, 연단님, 오늘 자동차 갖고 왔죠? 이 올 때 내비 안 켜고 오지? 다 아니까. 요새요, 사는데요, 두 사람 여자 말은 들어야 한답니다. 한 사람 여자 말은 누구 여자 말 들어야 되죠? 마누라 말, 예, 여자 말은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누구죠? 내비 여자. 이건 들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살지.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죠, 지남친과 기관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이거와 같다, 이 말이죠.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요, 내비와 같은 거요. 내비. 내비 똑똑하대, 진짜. 뭐, 좌회전 하시오. 여는 뭐, 몇 킬로요. 뭐, 착착착착 나오죠. 참, 똑똑해요. 그런 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지금의 사막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막은 내비와 같다, 이 말이요. 내비와 같은 그런 사막이, 사막을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사막 공부를 여기다가 이제 그 비유를 이렇게 이제 지금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 지금 사막은요, 그 시대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요, 시대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끊임없이 변해라 사막은요.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계속 사막이 그걸 적용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토요일 날 지금 부산을 가야 합니다. 부산을 가는데 제가 이제 차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했겠죠. 아, 그래갖고 이제 KTX를 이제 다 끊었습니다. 끊어갖고요, 제 휴대폰에다가 몇 시에 익산역에 출발해갖고 오송에서 어떻게 이제 갈아타가지고 부산에 몇 시 도착한다, 딱 나오죠. 이게 딱딱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하고 법회 보고 또 그 이튿날 오는 차표 또 몇 시 끊어가지고 아마 익산역에 몇 시 도착한다 다 나오죠. 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갖고 사막의 적용이 말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그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나면서 말입니다. 사막의 대중심이 항상 작용해야 돼요. 이게 지금 작용하지 않으면은요 그 생활이 잘못된 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우리가 사막을 좀 이제 지금의 어떤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막을 제가 이제 한번 그 이제 말씀을 그 이제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원불교 지향하는 것은요, 이제 그 시대적 상황에 계속 이제 적용해 가야 된다. 지금 이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지능이 있죠. 지능. 이제 지능에는 첫째 지능은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첫째 지능은요. 아까 얘기한 창의 지능이에요. 창의 지능. 자, 이 창의 지능은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지금 인공지능이 계획되니 창의지능을 계획하자. 제가 이제 했죠. 그 정신을 계획하자. 그 창의지능이. 이것은 뭐로 얻어지는가 하면 정신수양으로 얻어지는. 정신수양으로 얻어지는 지능이에요. 자, 전부도 이제 지금 정신수양 잘하면은요. 창의지능이 형성되는 거요. 자기 이제 지능 속에 IQ 속에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지능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들의 본래 마음자리 속에서는 뭔가 하면요 정신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뚜렷하고 고요하고 뚜렷하다 그랬죠. 고요하고 정신이라 하면 고요하고 뚜렷하다 그랬죠. 뚜렷하다 이 말은 밝은 자리 아닙니까? 그 밝은 자리거든요. 뚜렷하다, 뚜렷이 드러난다 그러죠.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면요 밝은 자리거든요. 그 밝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은 창의 지능이 형성되는 거예요. 창의 지능이 형성되고 그것을 우리는 뭔가 정신 수양 공부에서 형성되는 것이 창의 지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신조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뭡니까? 판단지능. 판단지능이 뭡니까? 판단지능이 뭐예요? 연구지요. 판단. 대소유무. 시비이해. 시비이해. 이게 시다 비다. 판단하죠. 내가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면서 잘한다 잘못한다 판단하죠. 그거 뭔가 하면 판단지능 아닙니까? 사람은요 판단지능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지능이 없으면은요 잘못하는데 그냥 같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물불 안 가리고 간다니까 물인가 불인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우리 소타님 한 번씩 불 속에 들어가나요? 판단해요? 오, 불 속에 안 들어가는구만. 아, 불이다 판단하는 거예요. 아, 덕타님 어째요? 참, 물인가 불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안 옳은 것인가 대짜인가 소짜인가 이걸 판단을 착착착착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사리 연구를 하면은 우리에게 발달되는 지능이 뭔가 하면요 판단 지능이 발달돼요. 맞죠? 하, 오늘 얘가요 정말로 여러분들 진짜 오늘 안 나온 양반들 손해 많이 보네. 판단 지능 그래서 이런 지능을 키우는 것이 뭔가만요. 이게 뭔가만요. 사리연구예요. 사리연구. 사리연구를 통해서 판단 지능을 우리는 높여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만요. 우리 사막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아이고요. 참. 이런 해석 들어봤습니까? 판단 지능. 이거를 지금 형성해가는 것이 뭔가 하면 사리연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막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자, 이제 판단 지능이 있는가 하면은,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뭔 지능이 있겠습니까?
1: 실행.
0: 그렇죠. 실행. 실행 지능. 실용 지능. 실용 지능. 지능도요. 우리가 지능을 가지고 있죠. 만들죠. 그 만들면은 그것을 써야지 가치가 있지. 안 쓰는 것이 가치 있습니까? 써야 해요. 그 쓰는 것이 뭔가만 자급지서다 이 말이죠. 지능을 가진 사람이 지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가진 지능을 일상생활 속에서 멋지게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멋지게 쓰는 방법이 뭔가면 작업치사예요. 우리 지능을 인공지능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간의 지능, 우리의 지능을 우리가 높여나가자 이 말이죠. 그 높여나가는 방법이 뭔가면요,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를 열으시면서 사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막을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최첨단, 우리 교리의 최첨단을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사막의 수행을 이런 지능으로 우리가 이걸 뭔가 막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그 이제 드리면서, 그래서 이 창의 지능은 뭔가 막 양성이에요. 이건 뭔가 막 견성이에요. 이건 뭔가 막 설성이에요. 설성이에요. 쓰는, 그죠. 지능을 쓰는 거예요. 그늘이요. 지능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늘이지 않는 지능, 쓰지 않는 지능은 그건 사장된 지능이에요. 그러죠? 죽은 지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막의 마지막은 항상 뭔가만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해가 아닙니다. 해.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지혜가 아니라 뭔가 하면요, 실천이에요. 사용이에요. 활용이에요. 활용.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막의 궁극적, 가장 궁극적 목적은요, 작업치사를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몇 가지로 제가 이제 실천을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그어 드릴게요. 첫째는요, 개인적 실천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런 이걸 실천해야 돼요. 창의 지능, 판단 지능, 실행 지능, 실용 지능,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는 해야 돼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면은 그 사람은요, 앞서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뒤서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물어나 말하죠. 앞서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요, 뒤따라가지 맙시다. 뒤따라가지 맙시다. 예. 앞서가야 돼요. 경선님, 오늘 앞서, 이제 익산에서 최고의 선두주자가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 선두주자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그래서 개인적 실천을 하면은요, 이 사람은 뭔가 하면요, 그 시대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선구자적 역할을 개인이 하게 되는 그런 개인으로 변화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이 사막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이런 사막을 실천을 통해 갖고 우리는 뭔가 하면요, 이 개인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들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갑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여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뜨거웠던 7월도 마침내 끝이 왔네요. 솔직히 섭섭하다기보단 조금은 시원하고 후련한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또 무사히 한 달을 버텨냈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하루기도 합니다. 이 개운한 해방감을 더 확실하게 느끼려면 오늘 하루 그리고 7월 한 달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야겠죠. 그럼 오늘은 놓치는 것 없이 미루는 것 없이 외모 체크, 계획 체크, 마음까지 체크하면서 꼼꼼하게 시작해볼까요? 7월 31일 금요일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긋지긋 무조맨
4: 어실 원스야.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5: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첫 곡은 MX의 헤비 세레나데 전해드렸어요. 7월 31일, 7월과 정말 뜨거운 안녕의 인사를 나눌 시간이 왔는데요. 일단 오늘을 잘 보내서 7월부터 잘 마무리를 하고요. 다가올 8월은 이 7월처럼 어느 순간 순식간에 무사히 잘 지나가 있길 바라면서 7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특별한 아침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의 이야기들 함께 담아서 신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듣고 싶은 음악들도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3부의 로라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2부에는 우리 가족분의 신청곡 3곡 쭉 전해드리는 신청곡 왔자염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7시 30분까지 듣고 싶은 노래 3곡 노래와 이유 함께 담아서 저희에게 신청해 주세요. 2부에 쌩하니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055님께서 7월의 마지막 날 개운하게 마무리하고 8월로 넘어갑시다. 하하하하 모두 모두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고요. 2415님이 앞으로 한 2주만 더 버티면 이 폭염도 서서히 꺾이겠죠.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보기로 해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짜 물론 여름이 뭐 7월, 8월 한창 덥다라고 하지만 8월 10일 정도가 지나면 확실히 너무 더워서 힘들다 이런 건 좀 꺾였던 것 같아요. 매년 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물론 작년에 그랬다고 해서 올해도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뭐 보통 평년에 그래왔으니까 한 열흘 정도만 이제 잘 우리가 견뎌내고 버텨내면 이 여름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제가 더위를 좀 힘들어하고 여름을 힘들어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이 가는 게 지금 아쉬워서 발을 둥둥 구르실 수도 있어요. 막 여름은 축제다, 페스티벌이다 이런 제 주변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7월이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쉽고 눈물이 나고 한강에서 밤에 나가서 사람들과 으쌰으쌰하는 그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남은 8월 더 알차게 한번 준비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오늘도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사연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원음 방송 라디오 한글로 7글자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마이 앤트 메리 공항 가는 길 루시의 너에게 가고 있어 두 곡 듣고 올게요.

마이 앤드 메리 공항 가는 길 루시 너에게 가고 있어 두 곡을 듣고 왔고요. 7시 16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백두경님이 연아씨 7월 한 달도 덥고 습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날짜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덥지만 8월도 파이팅 하세요 라고 하시며 글 주셨습니다. 백두경님도요 8월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일들은 다 잘 되고 계신 거겠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안님께서 채널 이곳저곳을 들리다 밝은 목소리에 쫑긋 듣게 됐네요. 저 휴가 비행기표 취소했어요. 유유. 원래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급한 프로젝트 할 일이 생겨서요. 좀 허무하네요. 기분 올려줄 노래를 신청해요. 라고 하시면서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볼빨간 사춘기가 부른 여름아 부탁해 전해드릴게요.

볼빨간 사춘기가 부른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이무진의 여름 인사,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계획했던 여름 휴가가 틀어주셔서 많이 아쉽겠지만, 그렇게 여름 휴가까지 취소하고 진행하시는 프로젝트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장기하와 얼굴들, 그건 네 생각이고,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리고요. 2부에서 봬요.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아니잖아. 어?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원불교 교전 의두 요목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1: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31일 금요일, 7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는요, 신청곡 아짜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특가정 청취자분께서 골라주신 노래 3곡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과연 어떤 분이 이 아침에 듣고 싶은 노래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는지 여러분도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나도 듣고 싶은 노래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에게 신청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3부에 로라장 준비하는 날이니까요. 로라장에서 들었으면 진짜 신나겠다 싶은 노래들도 저희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김은경님께서 김그림의 너에게 신청해요. 8월엔 더위가 최고조라고 하니까 모두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8월에도 매일매일 우리 안부 인사 나누면서 건강 잘 챙겨봐요. 김은경님 신청하신 노래 듣고 신청곡 왔자염 함께하겠습니다. 김그림 너에게.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 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

반갑습니다. 특가증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4152 고객님께서 다사다난했던 7월도 어느새 저물어가네요. 뜨겁고 치열했던 한 달 멋지게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해보아요 라며 보내주신 문차일드 태양은 가득히 원타임의 핫뜨거 21의 파이어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4152 고객님 신청곡 왔자요.

신청곡을 짜요. 오늘은 7월을 잘 마무리해보자시며 사하나 오이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문차일드 태양은 가득히, 원타임의 핫뜨거, 21의 파이어까지 듣고 왔어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잠시 후 3부에는 여러분과 듣기만 해도 신나고 흥나는 로라장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라장 하면 생각나는 그때 그 감성의 노래들도 좋고요. 신나는 노래들 선곡해서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끝곡은 화요비예요. 그런 일은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삼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삼지구 A6 블럭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5: 여름철 자동차는 엔진 과열의 위험도 있고 1년 중 가장 무리가 가는 계절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여름에 대비해서 자동차 점검도 하고 각종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름철에 가장 기능한 장치가 에어컨인데요. 에어컨을 작동할 때 1단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3단이나 4단부터 시작해서 점차 내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작동하면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죠. 곰팡이 균 등이 원인인데 냄새를 제거하는 살균제를 이용하거나 항균 필터 등을 점검해서 미리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마치고 에어컨이 작동되는 중에 엔진을 곧바로 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엔진 정지 2, 3분 전에 에어컨 스위치를 끄면 그 사이 증발기에 있는 수분이 제거되면서 이런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운행 중 에어컨을 켰다 껐다를 자주 하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되고요. 에어컨을 작동하더라도 가끔 창문을 열어서 차 안의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6: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대정경 인과품 1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9일 3555 롯데건설.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8: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9: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9: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02-2677-2677 IS 동서.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얘들 안녕. 아침부터 열기가 아주 끈한 게 날이 더워서 그런 줄 알았더니 바로 너희들 때문이었구나. 이글이글 타오르는 너희들의 그 눈빛에 저기 저 태양도 한수 접고 가겠는걸. 이런 열정적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금요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오늘도 아주 흥겨운 음악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볼게. 너희들이 듣고 싶은 노래들도 마구마구 신청해줘.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되는 샵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모두 준비됐지? 다 같이 렛츠 로라.

음악다방 스피노프 Let's Roll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CC캐치, 소울 서바이버, 유채영의 이모션, Y2K, 헤어진 후에, 뒷번호 5153 친구가 신청한 조이디의 9to5, 채연의 바바바, 뒷번호 3097 친구가 골라준 싸이 화사 이제는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DJ 보보의 셀러브레이션 들으면서 7월의 마지막 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해보자고. 다같이 렛츠 로라.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록 제1 풍경채.
2: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감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이론상의 진리를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원불교 교전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0: WBS。
1: 특별한아침으로여러분들을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처진

0: 아입니다.
1: 예.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4: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테이 그리움을 사랑한 가시나무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31일 금요일 7월의 마지막 날 2026년 7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부에서 로라장 여러분과 또 신나게 즐겨봤어요. 오늘도 더위가 조금 살짝은 살포시 좀 가셨을까요?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신나는 음악들과 함께 짜증과 더위 좀 떨쳐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도 금요일 로라장 오픈할 테니까요. 로라장에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모아 오셔서 다음 주에 신청해 주세요. 효자 아빠님이 오늘 노래 좋네요. 덕분에 신나는 휴가가 되겠네요. 해주셨고요. 7296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월매나 다 먹어야 이 더위가 갈까나요. 특화정이 시원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뭐 하루 몇 잔 드세요? 곱셈을 좀 해보면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만 지나면 그래도 아주 견디기 힘든 더위는 살짝 물러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7296님 네, 우리 같이 화이팅 해봐요. 레드벨벳의 음파음파 전해드리고 알짜 정보도 함께합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서 오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휴가철 알아두면 좋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 경비 부담은 줄이고 여행 편의는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알려드림 혁신서비스 여름 휴가편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있는데요. 강원 태백과 경기 연천 등 인구 감소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입장료와 숙박, 음식점,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지난 6월에 새롭게 추가된 충남 보령과 전남 담양 등 전국 52개 지역 1,500여 개의 가맹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국내외 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위해 1330 관광 통역 안내 서비스도 운영 중인데요. 한국어를 비롯해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8개 언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국번 없이 1330번 또는 카카오톡과 라인으로 연중무휴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휴가철 알아두면 좋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세븐틴의 손오공, 다이아의 그 길에서 두 곡을 함께했습니다. 세경님이 저 내일 밤에 크루즈 타고 울릉도로 떠나요. 바다가 허락해야 갈 수 있다는 곳. 날씨가 맑음이던데 그럼 허락한 거겠죠? 잘 다녀와서 특가정 함께 할게요 하셨는데 너무 멋지시네요. 크루즈를 타고 울릉도 여행이라니. 가신 김에 독도도 방문하시는 건가요? 아무튼 세경님 성공적으로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튼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셀룬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버블 시스터즈의 여행을 떠나 전해드리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Now for some pleasant news. The cold weather we've been having over the past 2 weeks will finally be ending.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의 근본도 되고 복의 근본도 되나니라. 옛말에 땅으로 인하여 거꾸러지고 땅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하였나니 나로 인하여 죄도 짓고 나로 인하여 복도 짓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